0: 바지 폐지자 멍쳤다 종스티 잠니 냠지 폐지자 회스톤 클러진자당 디럽 서비아 멍녀의 환주로 상친의 도든다 동비 탑지라 스캔들 당서 동와 제컴 상친께 탑지 못하다 럭들셔바 디럽 서비아 셔드라랑미 멍싱 서바스 고자 링크는 가친 고지시디 동의 자른고 중앞이 리제 가친의 위저통리에 갈바 진고 당 송중시 후진 상친께 신정 조동기 세계라 멍비 루앙이 능 나치 제주수제 시진핑가 송실 가친당 첸코는 접통 가친 럭터 돈초셰비 공돈 통타 와르슴데 차브르샤지 현 제지라 군제당 아멍니르 환주르 아잠추 셔드라랑미 레돈 소챠 게임스는 돈벨당 잠능건 잔수니바 나르리 치비 당럽진제 돈리 말럭 점바 즈그치나 겐솔 트부당 돈리 럭부 멍초 신지르 제크먼 제디젠제 후진 서비 멍분 담진 포밀시디 차르지 타르심바 권니 종기리제 당럽진은 즈그친 촐라 황거 체시 지연 권튼 존림샤제 이현 동의 차른고 중앞으로 가서디 후진지에 제치 총년 코르이 세자 메타다 전니 초크 제스데비 클 비츠 톰비 점바당 알로들 차천당 당르바 젠지르 조리 권튼아 드기체 조튼 소 차친 아름바니 톤리 체초 강족인 즈바당 상친이 용체 종습제 체든 톤리 체무제예 톤리 메청서비 톤지에 렌탕 돈부 아고르 차친 업젤리 갈바 존림샤바 미콩 정마 폐지 흐친 동화당 아정도 돈디 젤성 등 아자시 동화 제컴 거리가 비틀 아제용 겸던틀데 메타다 진총셰버 근데 동제셸 동이 자른고 중합이 값스 신정기 등럽 진제 돈디 말릉 즉천 등 피슈고 군젤 아멍치브데칠 제컴 화윤 즉천 수고 수고 글라므니 아멍치르 수고 녀르치 사우던 바당 텐틀 참탄 등 다르진 조시 화윤의 야톤 데콜의 데촌 제컴 정화 제제 제초랑 되게 당럽 진제 신정 즉천 강탐 샤제셸 신정 예거르가 랑충 종제 주시 이르케나 투니 야지 유셰제르 나치야 담품니 제 특출라 랑 진제 도닝라 고아스당 솔람 바당 송충니 타치다 럭부르 접바 페지젠 더히 서바당 디르 서비에 땅거 신정 종비 탑치 차청성 노라메브 슈고 용니 럭렌 타르심셰바 종화 머리가 진튼 초반 즉점셰브 근데 동바 당 중앙기 신정나 제비 탑지 니니 첨부가 땡클시디 레이톤의 돈초다 담즈 나무시디 아젤용 땅 디냠데 제초랑디 당르브진의 저시 차니 원지르 용버 탕초라 람진제 페지 용버 간난 단득샤지 인세레 롱이 자른고 중앞이 갑스 신정기의 도솔당 도넘 랑숑 솔랑 니콩 서바스고체 망원비 스토프 응온도나 땅스비시니 체드나 체투 토니 체초 켈상당 도치스동제당 장도가 독동가 게임친 럭부제디 그토프 요기 지히 페이지 동아 마트버르니 소가 사르드르 토니 페이지 흐칭 동제셸 동예 자른고 중앞이 딤지게데 저르게 톤슬 아자마 테르치나가 테르브마니라 세바당 상벨 톤슬 사야가 암범 트기 이미 서다는다니 너글랑 땅 흥독가 토니 뜨는 시와치가 사야비지 젬틀랑강 제르그서 동버 존냄시 환주르 총토는 냠리에 겐치메버 땅서다 땅니 야릉 땅 요르브제 로름당 넙숙라 군질시비 삼니 콰르종마타다 쩜바 신정 도질제 비질토비 폐질라 흐스틴 조비에 땅름제 나톤 니흐 요기 산니 르망시 드고당 토니 폐지 리시가 야칠 아망초 제릭서 통마지제 탈 멀타다 흐나니 머릭카 망초라 폐지제 판바 나르디 망부 동초타브르제제르셸
1: 슈니 상체 능클적 산지르골라 산르고 알다르가비 치르가니니 相亲时中的当组书记 相亲时中的当组人组图,大学比七年比人中央恰水比间从的等,学习书记习近平中央恰水比间特梦投用等年外围是干等,我们是先进来很多人比,因为从地图能为送信的感情呢。湖南长沙,李阳中期的后部所在是跟巴基端前特朗能为,咱们跟感情节而共同的这个批。当中央给门庭环境的队伍来,参与等特别大学就把空的去把等,环境的科学的国动来,很多人家的。 第一次你比学个里个乱了,龙穷更特别你,龙口这个没事等,连跟群用你冷着不讲,没事单不同意。龙口我老师冷着不讲,李顿可个单子单特别你,慢慢忙做这车手等,今天就连接跟个人单特别给了。 མང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ཤས

0: 잠릉 르비 콰양스 테르비 까르마 오체
1: 치등 아유 심코나겐 비 지르크 드가젠
0: 알랑둥 잠릉 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 므근거 스노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봉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랑 무
1: 알랑둥 잠릉 르젠지
2: 자시 덴비 년컨족 부나바 최초데 모이나 통데야 랑종 잠능 어젠 치치피레 쳔능 나치 체남라 어동아 가즘 특비시피 잠능 기서 제비에 총 저거 고종 지바 멘테테 통지 엠비 최치 티터 셈버 르가세시
3: 잠부 따가롱 초통과 공대양 아론름 거니 야

담친자 자올름 처비 디르브 제랑가자 사르충가 담릉 고비 데릉 겐저도 체지 힌도 바긴시 체지 히비 바긴시 점들 쇼디 사르지르

0: 보내셔 고는데 존재나요? 어, 실근은 녹이 도건가. 자사 철학고 녹은 니 걸음 촌이 예쁘다이나 삼직 동고노가 한난 그거 돈도 실이 뭐. 다 찾으시나 안나이나 나초 더근거 머근더근이나 식속 철중고 걸음데 가야사 근사 흩돈사 그게 역시사지 되게 얼음 빠진든 되게 그저 인조고 뭐. 다 갈성 대랑 이제 나 지그라진 게 고르든나 카키가 이제나 지금 기타 남바 근데 자라식 그 덩니다 시즈도 조종이 나오노 카키가 이제 지금 아야사라 돈사니가 지금 아지고노 막토 이제 지금 아지트금에노가 안난스다 모요고 뭐나 아 데이터나 더거 영어 알지 지금 돌로 정점이 요크세 오늘에 뭐
1: 네
0: 도스 달달인 센달라니 엔진비 아자치위냥 그 넘버 2 영어 근데요 어 자튼 거 시작하라 니슈가 사업직 동케 마원 디그 지지르그 람칸데 나 삼직 동케르가 니 손에다 지그스가 나즈 지지나라 그래라지 근데 대나 돈던데 춘지나 추그 디스 동원하는 조랑 이양 지그 어 난다 모지 땅나 사지르 까모지 땅나 사지지 세초라 까모데저라 가트르인지나 마와가 초 토르긴 그 자튼데 알리 지득데 마즈긴 지르 쳇데인기나 니 손에 니나 연데 온고 틀까가 삼직이 돈조이나 아슈 참마가 셈네르 레라 대나나다 다른 냉거스가 시오노 치즈레즈나다 야노 진금 거리 소축득은 려요노가 진패는 신을 이큰 거리 죽노가 만나 마즈가니 젠디 소나 나 카키 뜻을 거모 시절던 게나 진패야 라신 게 리턴데 자쇼 나쇼 늘가이나 카키즈나 첨정나 온춘 제오노 카키즈 첨정나 나빠요노 나 카키즈나 첨정나 즈그즈 가크요노 너무가 나니니나 연 늘까지 가클이 타위 쳇대니나 아니 저 데이터 퍼즈 그랬지 데카스 비치라이나 고르기노가 너무래 연 카키즈니나 저 도다 첨모네 탈신이 온투치가이나 존슈파이나 죽고 연 데오클이 콘즈가 지테 지마초트나 연 그게 대치 심판한 중에 리컨즈 고르기 많이 떠나 리기근에 돈즈 탐하지나 섭침바 마즈기나 탈신이 온 어째 토다니 인기나 어째 토 쇼컨지 되나 연 지금 마샤가서 군노 아 되게 고르기 군노 그 뭐 심판한 중에 리컨데 년 캔가 만난 들까 인기나 다 아랑 년 코르가 어째 토고 흐스니 가히니 지금 그다 참으라는 것도 뭐 그네 쓰는 자기들이 오고 지득 시작 뭐 아 나즈가 아주 간이드가 있는지 뭐나 땅토나 샤와탕 아시그리나 카키가 간이드가 있는지 침식다 놈아 침식다 캔스질이 되게 니치시 대그세가 뭐 셔쇼 존지나 더모가 지금 코리나라지나 죽고 대모가 붙으나다 이뇽스
2: 대모장 마뇽스 땅의 샤운 존지나 나랑년 존지나 나르기 삼지나 닝아르기 와카 카르닉즈 탄나즈란 디 녹송노 근데 샤와 끝그즈리 삼마뇽 근데 체르가 삼마뇽지나 Nungskang a chow nagin the carsa nagin na chu kursasa na chu kandang a chow stop song of jigjokanda carsa nis chimson kurz the kursasa ni horsona or kit tees toas and the solid tees sasa saju kankara tee shawaga the dashigo of kangacho rosas grips and middelidanga chow shiga tarkorsivina chokachirigina choka carson terang in genera on andimu shawas of shinranga and demu cobbs gitans garangan soa and demu kirgi caps of kurgurmus terko tangena aranil engine of chons grandioma. Tenjinata Rankan Dimusha was Lina, Tatanga, yes, in the Ranga Zabjis grips and Don Manganata, Chikarnis and Tanzer, Timukas grips and
0: Major. Chichua Rantan Sunjina Tachikuni Shakuno, the Tavin and the Kitamus Shiokamo, Tapa the Tachit Koning Gumanam Jacabekuno. Machuina, a da person in the Tonsk Ranga Pasapaik Shinkam Sunjuik and Jugos. Machu Mayimbi, Majen, Taruina Korsun Twa. Gamamanzigo. Terka kone gurmu karma kana tarjime kara. Markal tanang gune ina. Korinda na sochubi indigi ko. Ko kone dap khatar ko kichizga khri meini sa kono. Ta kongati kadai ko marela si. Jempa ge chuga deska ne chiga wa kichiga ta samalga pa ani chi no tomo ayuk.
3: Mek. Angena yol manyo.
0: Mek.
1: Mek. Mek.
0: Re re re. Saga. Sone chimsa arino. Chimsa tanu. Nerkaidina, Munchegina, Sakanina, Kakiga Timuga Tatsimbano, Kakiga Tamuga Mambay, no Tamuokamo. This one, Gina, Ta, Natsuma, Gini, Kirk, Lika Leon, Likatina, Halaching, Likazino, Ninzans Gasauzi, Chutashika Chimona, Dena, Mados Zonsugina, Atanishuni Shigashagatina, Tartalin, and the Lenjambi. A Jasin Yanka number Tona, Hopotina, such a gent and Jenny. А ён а шо дончер ридиг на коридгыну а те чимсы дэн а тена чимсы дэгыну шаншан шыгну дэрка чэцху кодин ичэнс гыну он дэт кунда ина лапчин шаваз гыну дэрка конкурсе куну гында хиза гад чыгжуйна тартар инсэндала нэнзэ бижа чиви нэн кнамла а шо гэтэран долон горым тудын шэран дону сэнтэн зэрэму нари а тена на 다치초 젠팬런식 내리컨도 고득 고름촌이나 고니시초 답고치면서 들고나래 저 낙송제 이나 다치가 답고치면서 오나래
2: 다치가 다 나는 것이는 언제나 다치가 시통스 그럽 잡지하고 다 가르친 단디다 다가니다 니스톤 니크르사직 니다 젬토 통합지다 다른가 되나 다 좀 당합지듯이 가르친 잡지하고 이식시고
0: 다 제초가 되어 놓고 아 젠팬가 리스크 다 코르송가 Legan di tani ni na, angali lakpi jemli lai na, tani na chishu jachi nukwa mangchur ka ga, tsaabshi da tangi chachag lai na, kiji chi sini ya.
2: Ya, ya, kwa chi.
0: Badan chi ni kub demu.

만절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땅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 임비 나지냔데 흥심 종콩 송주 땅 지진젤

야 냥이위 두고 총총초 공린진아치 나준지마 남길 조미랑노가 시라 시트 총총세고는 데니네 아 슈니치 단즈 엄무랑노가 시라 긍진 시라 세고는 데니나다가 나총시비 가츠가 찬총원이와 티바 가치크나시가 데랑 포자르김 그치트 고드요노가 가나트므라 시중아니나 참으르

0: 야니니비
1: 쪽보 고노이나 시모티아 섬체 희가 세고기야 첨창 고루 디와 창아다 시모다 나마 총가 용나도고 아친 체제메지 시모티 하마니기 허런 걸 시모치고 안니 테르마타와 심디 쳔보이다지야 년스흐즈가다 동음쟁가 시드가디 안니 사다치고이 카츠니에 제노르즈간 카체리용이 카츠가베 시모다 나마 총가 용시 하리자라 시드가 대화 상가 아와 어떻게 접체니면서 리어 잼디라 말서니 때문에 지인지야 대다 시모가 하마니기 하란 그 시모 가와 청라즈가 다니 때년지 말아 던더지 단 돈나라 시후 상가 어찌 흐라 응흐가 그 상아 노조시야 안주와 돌리 양 하마니기 샘크리다지 갑디다 시모가 샘즈가 탑즈자니 시후창가니엘혼나창마아차초안니까와샤라송자니마아땡가시니다니키자드즈가판섬스화지란디다르다차초후다지노 심오 고치즈용에 아파 아마 체니가 심아 데모시라 저가 차지 건데 뭐 심나 트트이 다시스 단이다 간관이기라 심오 타고 차지요니나 단돌이르크 이다지 하공모다 심오가 하마니가 으지 돌콩 자럭 참아다 소일라다가 선이님아 마하르콩즈가
2: 허리마니데칸데 담모즈가 송에다 침지다지 더더님아 얻든바모다 녀치 마르집공아 시후선가 항이오 망아즈 흩다 카카당이 시모 언년 통가 용지야 커청 허홀우 디와 청가 년저 마치 용노 환가 침성 담모즈다 강니인지 허신님 담비 칸첸즈 그저비다스 카르가 시모나 올람람이 고니 허치아파브라 카르가 고카나 어유 호용 모두 한주 찬주 이끄다오지야 시덕가 야 너다 시모디야 잠차다 인지르 더지노 어고숭가 아 제제제 너다 대화 창리야 탕화마 채취용은 야마비석타 더지노 시덕디 아 탕화마 낭이 삼아용 니카 얼루 따르기다 더무스라 힌다 말이야 그징 악숭 맙시다. 더지 아까이 아버 득습진데 알아 실리 치티라. 아버 년야탄 대화 처리야. 그시 후레티 라라라 아버 다 소놈도 후치야.
1: 다시 나가봤어. 갑디 안가 동노가 안가 동이 어르치 동노가 어르치 동이 관참노가 가차비 다이스 다니 시모가 하마니가 쓰이다 땅이 아유 후 참아글라가 카드리 종이 그쵸 나가스지 시그다가 와디 하랑가 남아 강나요 칸돌이 하니까 어르르르 쇼야 말았디다 노 시모가 라 요하 요하 관당이 과르즈 탑지라 하마니가라 근전 참아 카르티 이코츠 다니 시모가 하마니기 단나요 노가 전부 참아 다시스 쇼인지나 나 시모 더치 고마 토요나 마시 하리자 체카타위 시그드즈 니카 년창이 탑송도다 니카 흐소놈리 땅이 체거리 왔다라 대랑 내종다 니카시무 체카 남아신당다 인 하리자 나리와즈가 지혜세요 니만가 체치 니카니 체조샴노 흐더문다르가 롱서슈쥐라 통아 롱서체리 찬노지니다 니카시무 체라와나 송다치과 다시스 테니타 시후대와청을 가당이 야야야지 키랑당지야 Tanida kashiya lalain karzi yiyi. Tumoro li dazi. Nari anga si da. Shigdagdara awa ordigzib jenta chu. Olurji ganyi li chik sanu. Chimtsong shihu diwa changra. Shimu yigma. Da chuta argiji chiwaja. Tana ursuzir argiji mesongzi. Kachuda. Huanjiga longduzgan anyi li daozi ya. Tani kachu hali. Awa adigzib jenti, dana chikdi nu. U lam lam yi goni, xirga purwaziga chiesi yonurgi. Ori matalang iranga apar tanu. Apar gadangi. Ah, shila. Shimu tazu me na me. Xirnang dhamuz yodanga da, azi nyatsi gungo jenara chajimar. Dazi, xirga purwa tazu chi xishi dangi. Ori matchi dangi da, yuab songzi ya. 장모셰나 환타타코요노 참성 시후디와창다 시무티아가 섬쳤다니 욕치스 잡버다 크치에니 누가 세나가 포르와다 시무티 고가키야지노 크치에다 인지야 롱우 차지게지니다 시후창가 아와 아르티스브젠디 긍인 손문소니 머리글이 뜨뜨이노 챵가 장단중도가 촤고르지가다 그게 쿠싸멜 아톤스이스 하와 득습젠디 하랑가 니츠 마샤노 히 셈스가 쿠세르가 포라와데 요다나타 사차 긍스가 손나라 쿠톰주르다 냠제마레 하랑게 흑촌라오치마레 단달리 쿠세르가 포라와데 쿠십다치디 다롱 쿠세르 흑타치고 뜸으즈 체레용이 쿠십고 쿠십데노 Xerga porwada? Maja, xchiyah kambu zgi yinu xie songzgi ya. Dobu chong chong co, awa mo zimcha jen sergo no nartamda, xe li car songa. Dadi mu xie.

다탕 잉 아자로고 냥바 헤블랑이 양스웨 자로 야르시 땅스 아자로고 잉 롬보르든 포프팅근낭 아위 롬보르든 다치 치즈가 잉라 잉근간데 간노예코노 춘디 아르잼친 치즈긴 다탕 아초 괴가 먹던노 코트긴 지샤스 옛날아 롬보르든게 자로 땅마 아니가 늑칠가나 조리 충합 샤르가 흐슴 차요무 아니 코니 충아 메브레 이땅네 다탕이 샤르가 크르즈게 차와 다탕게 니첸데 양 메네 이땅나 어초 집샤스 아르자로잉 어득 탑자리 다탕게 니첸데 양 메네 이땅스 옛나라 띠토니 롬보라라가 자로 오 다탕 롬보르든데 그잉 똥마닌가 지스 카르테 다탕잉 롬보르든데 그잉 아탕탕나 탕지마 스즈근 곰반드라 마시가 지샤스 아니슬은 더 무즈가 오니 알롬보르기든가 비무 항아 사지 아자우 친부 추르마샤 쿱삼메니 마차가 아자시라 쿱삼밀 디마차가 잔차라 쫑밀 추 접다양 쿠자나 쫑밀 더 청망게 청나요 지스 오 쿠 자루 추송아 란식 예마나 아르터 사미 초타즈기니엔 추코 니와메 퍼통로 지샤노 아르자루 아르가이 알롬보르과 젠테 영아치르 공룬 당친즈 그 지압 샤크탕스

0: 히르 가르 초신 자위 가르코
1: 로리 로브스글리 니리 가르코
0: 히르저 데모 조위 가르코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코
0: 나초 로든 간세아리 피 가르코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피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코가 참브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디리 되게 토나인 인식 다나 쇼르튼 세고논데 인제나 사사가 가야디가 알가르튼 체히즈 오다치퀴 남근가 나투 디르퐁 너리 디브스 돈바 타피고 조직 기크 체몬데 인제나 자미다등이 디스컨데니다 다 일롱크니 페므노가 하모 디크르와 청마가 다 렘바타라 하모가 디크르 망안지나 즈금블이키오니 도무즈 타크르게 쇼르튼가 르가르튼 오마우인지나 오다 덤비 치히치니니 존 다 일롱크크 하모와 아 잡튼바 청마 라나는게 체치 덤비 하미 잡중 담은 망안지나 잡튼익 타사 종처가 망초라 닌코르가 생중 망초 디브진 사클레제니 용노가 망초 참마가 리엔게나 잠추르시디 쇼스팅가 스타모 용이 디한체니 인지나 자동 판승 초과 체리 다 렁가크가 조실 동수요 디한체니 인지나 셴비 시 아 요기 키코니 다팅이 다 참마가 르갑디 활라르코니 도모가 디튼즈그 당금 인지나 쇼스팅가 능튼 인지나 응나티나라 판승 진초가 송이 자 체리 이렇게들 조금 망아영 대용 대등이 아 예금 조금 있다면 잡든 나 조금 있기요니 대등 진송서 약급시는 그 예컬 돈천 바영 망아 안지나 그렇게 쇼스팅 것감 대등 뜬 대등이 아 단지나 옥 사전대 패기요니 너무 단아 쇼스팅 그 뜬데 안지나 예컬 돈천 것이고 은아 뛰나라 특차 도부 아 디마슬라 안지나 중능 크게 히 돈지라 아 니수 총지 안지나 지리주 아영 그게 총총거 인지나 디친스 개친스 게 로요니 도무즈그 드나 조고 총총 참마거 쇼르튼튼 디비 셰진잉 제바요카 나 참마 힌도나 나치 달마티나 조고 드튼 제유크 히샤라 휘샤티나 망아즈 히톱거리 리드나 포차르딤거 다나 총시 비빙 히초니 쇼르튼 세고노 디튼데 르디징 오스트리니 드나 슈닌제나 시스템 제로그라 시흐츠므지나 그긴저 요가노그 쪼쿠총총 참마마기 다팅이 롭총 로마즈케 년투세고노데 참마 제르그지 디한치니 영 시흐츠므 제르가 가노그 쪼쿠총총 참마가 십데 뇨나 아 시흐츠므 마히노 년투르 마히노그 쪼쿠총총 참마기 영 아 쪼쿠총총 더그티노그 년투 아 십데인지나 무 회직디 아리 드나 로총 토마즈 그년 토세군운던 전 켄지나 아 쪼꾸총총 근성 초르 파일 총훈 꾸이는 어종 더그 아리 드나 년토 지니 섬마브즈 더모즈 티욕 드나 치 리리진 능토나 식타주일 쳇다 지니위 티오 드닌 아나무 땅 데랑 더그 리즈란 조스급 쯧풍식 퍼그나 아라웅시 니리오 바통 nga kharu kar nyesar tati urdui japana arangti adangthang chiki ti sungari tini nyerta parsungni ti chi khongoti rep khongoti rep chi ti nyendi majir rongti na rep chi ti ta ka amari adak semla ni rong chi chung ti chi aman da tar da chi rep chi ti sur stogchang manjungam nyamni yopa chamil chi chi Шчерда чэни пи цхи аргэнин, анаму варэб. Дэрэн дэкі лорцы хчигдэм чі лэйшан дэркэв, лобчуг дойма ngэ цэнгла юнватэн, ngэлэнэ чі дэцул дамзэн шіні нэнтэн чі лэйша чі пі, аргэнэн гэ лэйша ёцэл чі царсун. Ngэ сэмцэ, мала зунжі ёчэрна мэнджэб шява чі ян мэл чі па чі мадэн нямшун. Шчерда чэни пи цхи чужэнин, Anamu tang. Terang daka apa zongto la songni nga la lawa shigni ong. Onchang lawa te daka lula mao pi apar daka la lawa te margi si jo pa na. Api nga la atsang ga chashin hachang siyan bi di yanchi lawa shi nyotop mandi. Sir. Shkacha te nyanji ngi sem la pama ni chi sengu chigtang sentang anag si ni gormu zawa yinbi ngi chang ko ni chi jidig ma xi na machuhu nyam. Hcherda jini bi ci jatig nyan, olong cip chi. Derang dag ligza la song ni chung mangor war olong nag cip. Onchang ngi yini lig de de rengur yung kub ami Dērēng ānāṁ shī tēnzhā zhāng jī mē bī chō jī lāwā tēpū shī jōnī sōng nā zhāng shī ngā lā lāwā tēpū shī jōn tā chīk bī. Lōng nāk chāmā chīk tār gā yī jīng ngī zhāng dī nyōng mār gī pā rīl.
རེད

0: 看比西穷连心
1: 擦如意是当地了和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又比而当坑人
0: 拿出拿出是比尔嘎擦的人

Ria.

0: Тожонла зонни мзонни тожонла зонгу сумачи чикачунча тожонла мзонгу сумачи чикачунча 디스마다 시기다 다직지가 시기 분선 속아서 있고게
1: 네
0: 그치 로자 응군을 통만 잔자자 더 큰 시기자 기계 시기자 이나 다 보마 디라카나 정에 체페도 못 쓰고 있어 네
1: 대다
0: 기긴 게 시기 나히 듣고게 로마죠
1: 네 예
0: 아 다이츠 프레젠트 존저 컨버터 무카다 나타 기긴치 아 무슨 전자노나 그 오이코 바가 로마 주니즈케 바가 닝군도 마조카 자이코 로마 주니즈케 닝군도 마조카 다 로마가 정타티시키다 그모
1: 응
0: 되게 네톤티 바가 시

0: 레시발라 콤부자주 디독티게 삼바디고타 따터고기 다 로마지나 쇼요이 땡게다 아랑카시 타니니 부자주 다 로마테 안게 체치데라다 다 진진바 직진바 신지카 다 단세바 다 알라와 주와 다 디카와 탁세바 주와 국파 송와 샤시와 먹마 기케 멤버스다 리그 마저고 디 토마타 경즈가 클라카니 창가 그때 따뜻한 배경이 거기.
1: 네.
0: 대박 차사무든 거죠. 또 중국 길게는 그냥 다시 이틀간에 제치쳐도 그. 대다 좋은 점 거기.
1: 네.
0: 다 러브야간이 지나 그 알레트 그때 어깨에 일간에 그 게임을 제성을. 게임이 지나 저 강러브야간이 지나 강러라간이 제성을.
1: 네.
0: 그거 그 시계 게임 거기. 대체적으로 나타 그 당신이 선택했나 무시했죠.
1: 네.
0: 그 선생님들
1: たまにんじゅじなでキュウがてたところよとなてがたすけ。じ。たほとじんばつまがんらよくすけどね。でちくよくてざとな。たくたがんらめくすけ。じ。たくつまばらくがんらでにずりてせなた。あばだこずくすけ。ちょくちゃまたらちがんりてとちちちね。うん。たのちょがんりてたそ。じ。こてがせけすけ。じ。てがじなたくせにたがんらじじょてたわけ。
0: セニタはかけもつけてくたキュアバラエロスもせちでけそなやあばぐんどんていくなちちかたせもつけてくたたたくたべずぐんどんじゃなたキュアかくさんてとこてぐんらず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ゃじゅってぐんせわずぐんち
1: རེད
0: meta gagin ko bora
1: mm
0: ji sum sa na ta nya tu a lo tu a dres tu a te tu a pegi ko tu a pegi ma ji na

다초톰 덤스크리 다초톰 딘낭가 마나 수인지나 다 로마 가와탄 로마 카와니카리 로마 카완드가 로마 가완디 니마즈가든 드게셰즈 오 다 카송디랑지나 다 고무 자주가 탈림싱가 에프친스 요크 고르모양 자나 죽니 도모가 탈림즈 요크 치츠르타이나 인도그즈 드게 쪽 가완드 고츠 가완드 도고는 당스가 제누고지니다 산한 드긴 도스다 카송디랑 진나 고르모 자주 슝가 시가 까무즈르 아다트기나 고르모 자주가 탈림 도모 에프친 요나 당아시가 테크 당기라 탤런트 고질이 됐던 그르모리 자는 도크질이 아다 토마 가완도 고실스 오다트게 신누가 지니다 로토고 가완도 고가른 그 쪽부 가와라 가와니가 아다 토마 가완도 고 고토 시탄스 아다 티게 지니 지나다 가와라 가와니가 아단 가와라 가와니가 고토 오니 아다 총은 상친의 선론 종친이라나 지대 동이다 ᱟᱛᱟ ᱠᱟᱱᱥᱩ ᱥᱟᱝᱪᱤᱱ ᱜᱮ ᱵᱮᱭᱤᱱ ᱡᱚᱝ ᱪᱷᱟᱨᱡ ᱜᱩᱱᱩ ᱥᱟᱛᱤᱭᱟ ᱥᱚᱝᱥ ᱟᱛᱟ ᱥᱟᱛᱤᱭᱟ ᱛᱷᱚᱢ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ᱛ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ᱱ ᱫᱚ ᱠᱚᱜᱮ ᱠᱟᱣᱟᱞᱟ ᱱᱫᱤᱜᱮ ᱥᱮᱡ ᱛᱟ ᱪᱷᱚᱨᱟᱝ ᱜᱮ ᱧᱟᱝ ᱛᱷᱚᱱᱟ ᱭᱩᱱᱩ ᱜᱮ ᱱᱜᱮᱥᱟᱝ ᱛᱟᱝ ᱱᱜᱮᱥᱟᱝ ᱜᱮ ᱥᱟᱱᱛᱟᱝ ᱠᱷᱟᱯᱨ ᱞᱟ ᱥᱚᱯᱟ ᱟᱛᱟᱝᱜᱮ ᱴᱩᱯᱚ ᱜᱟᱣᱟᱨ ᱱᱟᱣᱟᱱ ᱫᱚ ᱱᱤᱜᱟ ᱭᱚᱴᱟ ᱟᱛᱟ ᱡᱤᱜᱱᱤ ᱱᱟ ᱪᱷᱚᱞᱟ ᱪᱷᱟᱭᱟᱝ ᱥᱤᱜ ᱛᱷᱚᱢᱵᱩᱡ ᱛᱟᱨᱡᱤᱞᱤ ᱛᱟ ᱛᱤᱜᱮ ᱥᱮᱡ ᱛᱟᱛᱜᱮ ᱥᱮᱱᱩᱜᱩ ᱡᱤᱜᱱᱤ ᱛᱟ ᱞᱚᱢᱟ ᱠᱟᱣᱟᱱᱫᱟ ᱭᱟᱝ ᱥᱤᱜᱮ ᱛᱮᱯᱟ ᱥᱚᱝᱮ ᱫᱮ ᱛᱟᱝ ᱭᱟᱨᱟᱝᱜ ᱛᱟ ᱧᱟᱝ ᱛᱷᱚᱱᱟ ᱭᱩᱱᱩᱜ ᱱᱮᱥᱟᱝ ᱛᱟᱝ ᱱᱮᱥᱟᱝ ᱜᱮ ᱥᱟᱱᱴᱟᱝ ᱠᱟᱯᱨ ᱞᱟ ᱥᱚᱯᱟ ᱟᱛᱟ ᱪᱷᱚᱢᱟ ᱞᱚᱢᱟ ᱠᱟᱣᱟᱱᱫᱟ ᱜᱮ ᱛᱚᱯᱚᱝ ᱜᱟᱣᱟᱨ ᱱᱟᱣᱟ ᱱᱤᱜᱟ ᱞᱟᱜᱟ ᱛᱮᱡ ᱛᱟ ᱛᱤ ᱡᱤᱜᱱᱤ ᱤᱧᱡᱱᱟ ᱛᱟ ᱜᱟᱣᱟᱨ ᱱᱟᱣᱟᱱ ᱫᱮ ᱱᱤᱠᱤ ᱛᱟ ᱠᱚᱝᱜ ᱱᱮᱥᱟᱝ ᱛᱟ ᱫᱚᱠᱷᱚᱛ ᱡᱮᱞᱮ ᱫᱮ ᱛᱟᱝ ᱫᱚᱢᱵᱤ ᱜᱩᱨᱢᱩ ᱛᱟ ᱡᱟᱪᱞᱜ ᱛᱟᱝ ᱥᱚᱝ ᱫᱤ ᱛᱷᱚᱱᱤ ᱦᱟᱨᱟ ᱪᱨᱮᱱ ᱡᱚᱜ ᱪᱤᱜᱥ ᱟᱛ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 ᱜᱟᱝ ᱥᱚᱝ ᱛᱷᱚᱱᱤ ᱜᱩᱨᱢᱩ ᱛᱟ ᱟᱪᱞᱜ ᱦᱟᱨᱟ ᱪᱨᱮᱱ ᱡᱚᱜ ᱥᱤᱱᱩᱜ ᱛᱟ ᱛᱚᱢᱚᱜ ᱡᱤᱱ ᱥᱤᱱᱥᱨᱮ ᱛᱟ ᱡᱤᱝ ᱛᱨᱮᱱ ᱡᱤᱱᱟ ᱛᱟ ᱠᱚᱝ ᱞᱚᱢᱟ ᱠᱟᱣᱟᱨ ᱠᱷᱟᱣᱟ ᱫᱮ ᱱᱤᱜᱟ ᱛᱷᱚᱱᱩ ᱜᱟ ᱞᱟᱪᱷᱟ ᱡᱤᱱᱟ ᱛᱟ ᱫᱚᱢᱵᱤ ᱜᱩᱨᱢᱩ ᱛᱨᱮᱥ ᱜᱨᱟ ᱛᱚᱱ ᱥᱤᱝ ᱛᱟ ᱛᱚᱢᱚᱜ ᱟᱹᱱᱤ ᱥᱤᱱᱥᱨᱮ ᱛᱟ ᱠᱚᱝ ᱱᱤ ᱥᱮᱱᱩ ᱜᱚ ᱡᱚᱛᱚᱢ ᱫᱤᱜ ᱱᱤᱪ ᱱᱫᱚ ᱠᱷᱚᱱᱫᱟ ᱪᱤᱫᱤ ᱪᱤᱜ ᱦᱤ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ᱪᱤᱫᱤ ᱪᱤᱜ ᱞᱤᱥᱟ ᱢᱱᱟᱜᱤᱭᱟᱱ ᱠᱚᱝᱜ ᱞᱚᱢᱟ ᱠᱟᱣᱟᱨ ᱠᱷᱟᱣᱟ ᱫᱟ ᱱᱤᱜᱟ ᱪᱤᱫᱤ ᱪᱤᱜ ᱱᱚ ᱵᱤᱞᱤ ᱱᱤᱪ ᱡᱤᱞᱩᱱ ᱥᱤᱞᱤ ᱛᱟᱢ ᱫᱮᱭᱩ ᱠᱚ ᱫᱟ ᱦᱟᱭᱟ ᱢᱟ ᱪᱟᱥ ᱛᱟ ᱪᱤᱫᱤ ᱪᱤᱜ ᱠᱚᱝᱜ ᱡᱚᱛᱚᱢ ᱫᱤᱫ ᱠᱷᱚᱱᱫᱮ ᱥᱩᱱᱡᱤᱜ ᱢᱟᱢᱯᱩ ᱥᱤ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ᱛᱟ ᱫᱚᱢ ᱥᱤ ᱪᱷᱟᱡᱩ ᱠᱚ ᱡᱤᱜᱱᱟ ᱛᱟ ᱠᱚᱝᱜ ᱞᱚᱢᱟ ᱠᱟᱣᱟᱨ ᱠᱷᱟᱣᱟ ᱫᱟ ᱱᱤᱠᱟ ᱜᱮ ᱪᱷᱟᱴᱷᱢ ᱡᱟᱡᱟ ᱱᱤᱥᱩᱜ ᱥᱟᱝᱜᱞ ᱟᱨᱚᱜᱨᱟᱱ ᱥᱤᱯᱮᱱ ᱱᱟᱜᱱᱤᱡ ᱜᱩᱱᱩ ᱫᱟᱫ ᱠᱷᱚᱥᱨᱮ ᱩᱠᱟᱹᱥ ᱛᱟ ᱛᱮᱜᱮ ᱡᱤᱱᱤ ᱟᱪᱤᱫᱤ ᱡᱤᱜ ᱪᱚᱫᱚᱢ ᱫᱟᱫ ᱠᱷᱚᱱᱫᱟ ᱠᱷᱟᱞᱚᱱ ᱡᱚᱝ ᱢᱟᱢᱟ ᱥᱩᱥᱩ ᱠᱷᱟᱱ ᱡᱩᱴᱩ ᱥᱤᱡ ᱠᱷᱟᱞᱚᱱ ᱡᱚᱝ ᱢᱟᱢᱟ ᱥᱩᱥᱩ ᱠᱷᱟᱱ ᱪᱚᱫᱚᱢ ᱫᱟᱫ ᱠᱷᱚᱱᱫᱟ ᱡᱚᱨ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ᱛᱟ ᱢᱟᱢᱟ ᱥᱩᱥᱩ ᱠᱷᱟᱱ ᱜᱮ ᱠᱚᱝ ᱪᱚᱫᱚᱢ ᱫᱟᱜ ᱡᱟᱨᱢ ᱛᱟᱱ ᱡᱟᱭᱩᱠ ᱫᱟᱱ ᱠᱷᱟᱱ ᱞᱟᱥᱚᱜ ᱯᱟ ᱢᱟᱢᱵᱚ ᱛᱤᱱᱩ ᱜᱮ ᱡᱤᱜᱱᱤ ᱡᱚᱛᱚᱢ ᱫᱚ ᱠᱷᱚᱱᱫᱟ ᱠᱷᱟᱞᱚᱱ ᱡᱚᱝ ᱢᱟᱢᱟ ᱴᱷᱟᱝᱠᱷᱟ ᱟᱹᱱᱤᱥ ᱡᱚᱝ ᱛᱩ ᱥᱤᱞᱤ ᱫᱮ ᱛᱟᱭ ᱠᱚᱝᱜᱟ ᱞᱚᱢᱟ ᱠᱟᱣᱟᱨ ᱠᱷᱟᱣᱟ ᱟᱱᱫᱟᱱᱤᱠᱟ ᱜᱟ ᱥᱟᱜᱱᱩ ᱜᱟᱱᱫᱟᱜᱱᱤ ᱪᱷᱟᱜᱱᱤ ᱡᱱᱟᱫᱟ ᱪᱷᱟᱴᱷᱢ ᱡᱟᱡᱟ ᱱᱤᱥ ᱠᱷᱚᱥᱟᱝᱜᱞ ᱟᱨ ᱠᱚᱨᱚᱱ ᱥᱤᱯᱤ ᱱᱟᱜᱱᱤ ᱡᱜᱩᱱᱩ ᱱᱤᱢᱚᱱ ᱫᱚ ᱠᱷᱚᱭᱤᱱ ᱫᱟᱱᱥ ᱟᱫᱟ ᱛᱤᱱᱤ ᱠᱷᱟᱞᱚᱱ ᱡᱚᱝ ᱢᱟᱢᱟ ᱴᱷᱟᱝᱠᱷᱟ ᱟᱹᱱᱤᱥ ᱡᱚᱛᱚᱢ ᱫᱚ ᱠᱷᱚ ᱟᱹᱱᱤᱥ ᱡᱚᱨᱱᱩ ᱜᱟ ᱡᱤᱜᱱᱤ ᱟᱫᱟ ᱛᱷᱟᱢᱨᱟ ᱟᱹᱱᱤᱥ ᱪᱷᱚᱭ ᱫᱮ ᱛᱟᱭ ᱟᱫᱟ ᱛᱷᱟᱢᱨᱟ ᱛᱷᱚᱭ ᱫᱟ ᱫᱚᱠᱚᱝᱜᱟᱞ ᱦᱚᱢᱟ ᱠᱟᱣᱟᱨᱟ ᱠᱷᱟᱣᱟᱱ ᱫᱤᱱᱤᱜᱟ ᱜᱮ ᱪᱤᱠᱤ ᱥᱮᱡᱜᱤᱡᱱᱟ ᱛᱟ ᱛᱟᱢ ᱢᱚᱱᱥᱩᱥᱩ ᱠᱷᱟᱝᱜ ᱡᱚᱝ ᱛᱤᱜᱤᱥᱤ ᱱᱩᱜᱩ ᱱᱤᱢᱟᱝᱨᱟ ᱟᱫᱟ ᱛᱤᱛᱚᱱ ᱫᱮᱭᱩᱪᱤ ᱛᱚᱝᱤ ᱟᱫᱟ ᱠᱷᱟᱱᱞᱟ ᱥᱚᱯᱟ ᱪᱷᱟᱢᱟ ᱥᱤᱜ ᱛᱟᱝᱞᱮᱢ ᱥᱤᱛᱟᱝᱥ ᱛᱟᱝᱞᱮᱢ ᱥᱤᱱᱩ ᱡᱤᱜᱱᱤ ᱛᱟ ᱛᱟᱨᱚᱱ ᱠᱷᱚᱱᱤᱠᱟ ᱛᱷᱚᱱᱩ ᱜ ᱞᱟᱪᱷᱟ ᱜᱩᱨ ᱴᱷᱟᱥᱜᱨᱟ ᱛᱚᱝᱥᱢᱩᱱ ᱫᱮᱭᱟ ᱡᱚᱝᱡᱤ ᱪᱩᱜ ᱨᱤᱥᱟ ᱢᱟᱢᱟᱱ ᱴᱷᱟᱝᱠᱷᱟᱝ ᱟᱛᱚᱢᱥ ᱚᱛᱟ ᱡᱤᱜᱱᱤ ᱡᱤᱱᱟ ᱠᱷᱟᱱᱚ ᱡᱚᱝ ᱢᱟᱢᱟᱱ ᱴᱷᱟᱝᱠᱷᱟᱝ ᱜᱤ ᱟᱫᱟ ᱴᱷᱢᱛᱷᱚ ᱫᱤᱜᱤ ᱪᱮᱡ ᱛᱟ ᱥᱮᱛᱮ ᱯᱷᱚᱝᱠᱷᱟᱝ ᱠᱟᱣᱟᱞᱟ ᱪᱷᱟᱴᱷᱢ ᱫᱟᱡᱟ ᱱᱤᱥᱚ ᱥᱟᱝᱜᱞᱟ ᱨᱚᱜᱨᱢ ᱥᱤᱯᱮᱱ ᱱᱟᱜᱱᱤ ᱛᱨ ᱟᱫᱟ ᱛᱤᱜᱨᱚ ᱡᱚᱢᱡᱤ ᱜᱟ ᱴᱤᱜᱛᱟᱝ ᱟᱝᱜᱮ ᱪᱮ ᱜᱚᱨᱛᱚᱱ ᱴᱤᱠ ᱪᱮᱯᱟ ᱪᱮᱡ ᱛᱟ ᱥᱮᱛᱮ ᱯᱷᱚᱝᱠᱷᱟᱝ ᱠᱟᱣᱟᱞᱟ ᱭᱟᱝ ᱪᱷᱟᱴᱷᱢ ᱫᱟᱡᱟ ᱱᱤᱥᱚ ᱥᱟᱝᱜᱞᱟ ᱨᱚᱜᱨᱢ ᱥᱤᱯᱮᱱ ᱱᱟᱜᱱᱤ ᱛᱨ ᱡᱟᱢᱤᱨ ᱞᱤᱠ ᱫᱟ ᱴᱤᱜᱛᱟᱝ ᱟᱝᱜᱮ ᱪᱮ ᱜᱚᱨᱛᱚᱱ ᱟᱜ

0: 나 톰르인지나 다 토릉글 호수 냥뇽니 뜸글 호마즈가 니시 아달 호만드니가 그 땅톡 그 산로드 치즈르즈나다 응어릉거 응읍상땅 카퍼 아야나 카퍼금 짐성어 속바 앵우운드 탐쩡고 랑라 강노그 준노인 비찬니 다른 그 강도그 셔츠송땅 젬라 여나 조금 돌리데땅이 다공그 샤슈트 목베즈 다 베누긴 징디 치즈르즈나다 징트렌진나 메몬튼 컨기 달호마 가와라 카완드니가 다 튼튼 나무 제스 다공그 로만드니가 존나요 능닌 드무즈 진누그 쳔그 다른그 마우인드는 진난자 다른그 니츠 진난자 다 참말라 다 켄킨 엠바즈 태요크 다 노치밍 쳔보즈 지요크 다공그 로만드 추그 요가 하마이나요 다 산츠 몽포즈 스테요 누그 다 뜨모그니 츠즈리 티싱거든 아수 자잔도 도고웨스 추이 군누그 초트 당이 프르다랑게 샤츠 다랑게 셴누그 게찰아스바 당이 프르트 제케츠 제우츠 자툼터 드나 다 하정 르끈도 그즈 아 다쇼니 지나 나치 공그 주든 들도 혼데 질문 신누가 지니 아다 지슈크 초와가 토니 아다 도능 시기사 강트즈 요니나 근데게 쇼니 참말라 카다지 주이 아다 디진 스초 초위 토나 nga chirang ga ngi shang tang song tang kapr kapr ji shang wa tang yang nar ngin ja par la su pa ta mu zhen la mu chu chu da xi ga ha chang ge chen ri la par da rang ga da gong ga ngi wen de tg la do tum yi bu chi xie guan yang ha chang ge chen ri mu zhen ji cha chim da ja ni su xiang ge la ru ren tang da cha xin gang ma zhe tim dong na yang cheng ge ji xia shu yin ba xi guo ma si Tā nītum jīng gāng chīyāng hāchāng jīmū kārgu nū tāyāng xīgū gās. Tā jīng tār ngā tsū mā sātāng sāshīng yīrō, tā chīngib jī shāwā līmbā rōng wā tāng. Tā jā chīm dīd khūn dī wēchū shīdī dā tāng, rāng gī chīm tāng kī gāng dī sōng chū shēchū dī tā hāchāng, tā gīb chīn lāng gāng chīm rī sī.
1: Chīm khūn zāng bū ngā kārgu wā mpīr lī, chīm yīg xēr jā nīm jī tāng mā rīb dā.
2: 家沉默论者。哎，对对对，等你，哦呀呀，挂成气，讲你，那去求人那个熊人，得从你当的成都在等，那拉斯话看不得的么？等那打通个家沉默论者那直接是讲侬，他搞完了搞完一个，他你话是讲侬哪点事？啊，听那有个人家陈康的成都结婚的卡斯，用幼儿园侬，你今次啥子干的？你可能要假期上课那把看不到，那什么事？
0: Hari ta kung ge jyotum di nang ni yin jina ta loma gawa ra loma kawa ni ga ge sik nu gu ni mong shi gari ta chan chum cha cha ni suh shang gila ar guran shibin ngay ni zi gu nu ni mong da ri ta on chang ta chi tam ji ge mam wang chum kang ge chum tuk jenu yang da ku ni ga chum tuk jenu man zha ge ta da dhu jin tsum chizang yin ri zi na ta loma kawa da dhu ge ma zhen ba ge cha cha nda wish ju shi li de tang ni suh ge shang ge ᱟᱛᱟ ᱯᱮᱠᱩᱱᱩ ᱠᱷᱤᱡᱤᱢᱛᱟ ᱟᱨᱟᱝᱜᱤᱭᱟᱱ ᱫᱮᱭᱟᱨ ᱜᱚᱨᱤᱢ ᱥᱤᱯᱟ ᱢᱟᱥᱤᱞ ᱟᱛᱟᱨᱚᱱ ᱞᱚᱢᱟ ᱜᱟᱣᱟᱱ ᱫᱮᱭᱟᱱ ᱵᱚᱠᱷᱠᱮ ᱛᱟᱝᱞᱮ ᱫᱮ ᱛᱟᱝᱤ ᱞᱚᱢᱟ ᱜᱟᱣᱟᱱ ᱫᱮᱭᱟᱱ ᱟᱛᱟ ᱠᱚᱝᱜ ᱱᱤᱜᱱᱤ ᱡᱩᱱ ᱠᱟᱝᱜ ᱢᱟᱛᱤ ᱛᱤᱜᱞᱟ ᱟᱨᱩᱜᱨᱟᱱ ᱤᱠᱤ ᱪᱤᱜᱥ ᱟᱱᱫᱟ ᱫᱚ ᱛᱚᱢᱩᱨ ᱟ ᱱᱤᱭᱟᱞᱟ ᱠᱟᱱᱤ ᱤᱧᱡᱱᱟ ᱟᱛ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 ᱜ ᱱᱟᱥᱟᱝ ᱞᱟ ᱠᱟᱱᱤ ᱤᱧᱡᱱᱟ ᱟᱛᱟ ᱜᱩᱨᱢᱩ ᱡᱟᱪᱤ ᱪᱷᱟ ᱡᱟᱪᱤᱞ ᱠᱷᱟ ᱦᱟᱨᱟᱥᱨᱟ ᱠᱚᱨᱥ ᱫᱟ ᱫᱚᱠᱷᱚᱱ ᱫᱮᱱ ᱡᱤᱱᱟ ᱱᱟ ᱜᱚᱨᱢᱩᱜ ᱪᱟᱠᱟᱞᱟ ᱠᱟᱱᱮ ᱦᱟᱪᱟᱝ ᱢᱚᱱᱤ ᱛᱟ ᱞᱚᱢᱟ ᱠᱟᱣᱟᱜ ᱱᱩᱥᱚᱝ ᱞᱟᱠᱤ ᱜᱚᱨᱢᱩ ᱪᱷᱟ ᱱᱟ ᱪᱷᱤᱛᱤ ᱛᱟᱱ ᱫᱨᱱᱟ ᱱᱟ ᱴᱟᱝᱠᱟ ᱦᱟᱪᱟᱝ ᱢᱟᱱᱩᱜ ᱟᱛᱟ ᱫᱚᱠᱷᱚ ᱡᱤᱱ ᱥᱟ ᱱᱤᱭᱚᱢᱚᱨ ᱟᱛᱟᱱ ᱫᱮ ᱪᱮᱝ ᱫᱟ ᱥᱟᱡᱟᱨ ᱡᱤᱱᱟ ᱫᱟ ᱪᱤ ᱛᱟᱱᱡᱤ ᱠᱚ ᱞᱚᱢᱟ ᱠᱟᱣᱟᱨᱟ ᱞᱚᱢᱟ ᱠᱟᱣᱟ ᱫᱮ ᱱᱤᱜᱟ ᱪᱮᱱᱩ ᱜᱮ ᱴᱷᱟᱝ ᱛᱷᱟᱠᱞᱟ ᱠᱟᱱᱮ ᱱᱟ ᱛᱟ ᱥᱟᱜᱟ ᱡᱤᱜ ᱟᱡᱤᱱᱤᱭᱚᱱ ᱫᱟᱱ ᱨᱚᱥ ᱜᱟᱡ ᱢᱟᱱᱡᱟ ᱜᱮ ᱛᱟ ᱞᱚᱢᱟ ᱠᱟᱣᱟ ᱞᱟ ᱪᱮᱱᱩ ᱜᱮ ᱴᱷᱟᱝ ᱛᱷᱟᱠ ᱛᱤᱯᱪᱤ ᱜᱮ ᱜᱟᱝ ᱜᱮ ᱟᱛᱟ ᱞᱚᱢᱟ ᱜᱟᱣᱟ ᱛᱟᱸᱫᱨᱱᱟ ᱟᱛᱟ ᱪᱷᱟᱢᱛᱷᱟ ᱪᱟᱜᱟᱡ ᱜᱮ ᱡᱤᱱᱩ ᱟᱛᱟ ᱡᱤᱱᱥᱤᱱ ᱛᱚᱢᱩᱡᱜᱟᱨ
3: ᱛᱚᱢᱵᱤ ᱣᱟᱝ ᱥᱤ ᱠᱚ ᱥᱟᱢᱮ
4: ᱥᱤᱜᱤ ᱯᱤᱭᱟᱨ ᱡᱤᱝᱩ ᱛᱩᱱ ᱥᱟᱢᱮ
3: ᱡᱟᱢᱵᱤ ᱦᱚᱣᱟᱨᱠᱤᱱ ᱛᱮᱱ ᱥᱟᱢᱮ
4: Amami

만들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땅 등도금 종콩 어디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지냔데 흥심 종콩 송주 땅 지진젤

0: 이제 선전 절은 쓰지 땅 점을 없이 버려 영어를 없이 맞서서래. 키 어르시자사 모스코 땅 자급자 바 강롱니 절은 쓰지 땅 점을 없이 들여 장아. 점을 대표군이 이제 점튼 곳이요 비 대름나 다 다가줄 원주로 시 통이 바 남실 없이. 부진 집단도는 어르서 땅 이랑아. 초크 아르브지 자급지 리와브종 오 송점시 오비 관계 이런건 탐적리 어르시 아니부 관유군성전 답당 요래 가디 아니분 자적도 손나 머청머라 노바 팁슬라 멍이 처줄 특조비 짐튼데 사클랑 거 자급 소시 케픈당 참기설에 이런건 냠시지 칩전인 오적 바다르나 이런거 침틱 존즈네 무제타바가 이런거 저치가 먹홍아 하타무 안비야 종영 제치 부이가 먹지 아리 아부 둘라셰라 짐르시 데 과르작 서와당아 아리 아부 둘라셰 이냐십시 돈에 이런건 타무와 청미 올로르부 체르칠당아 고크송아 혼지가 자그지가 탑진 차르제 속고타니 자그지가 강덕시 요래 가데 아메리카 쇼고 진 탑지 논치가 당 잔즈디 제 샤프츠디 제 쇼양 예릉금 녀르더 골든 쩨포 총이 인서레 모제 타바 급시 투부당 거르출이 제적 사라와 차르구시 바당 딘문업자 비 위치 투부 진총시디 흐첸비 가자우르 참포 동기 비 츠브다나 예릉 타스네무 천통컹거 칩직직니로 접다르나 아니틀 힘큰식급 단도네 예릉가 아미르가 가위체다 차르직 단법시 마슬라 예릉 먹먹제 케픈라 송르춥시 질은 차르직 단법시 세세레 마티샤지레 아미르키 선즈네 털릉푸르 가우 마숑 날흐탑 장세레 털릉푸가 동이라 가동돈들메라 데네키 통망으로 예릉니 밤니 녀위 르저치너리세레 特朗普가 칩전인의 자투도 조미급 변이 키 이롱쇼고지 램션브르 마르가위 출단 바당에 데는 당림시 특박단이 메스레 이롱냠시지 칩전인 정하조도 바다르나 이롱그 파키스탄 덤직급쇼고라 아메리킨 탐특인 지그저블어므비 지그적 사르위 타이제 르너링이스브자 바당에 탐특인 지그들와당에 보슴 초크 홀무즘 총극과 초토급 된지가 끝나던 쪼그네도 종요스레 아름 냠들의 초혼 자급점 천통컹거 칩전이네 카트르 제송부거 사주장님 입적 바다르나 아름 냠들의 초혼 자급제 아부자비니 람트치위 총둔 적성식의 라인딩하조 카트름 소콘이 머물가 남지 인자굴의 티비오사레 사주글립샤지레 인자굴리 적성당의 메르춘 쇼양의 머너르 흐름입지미레 메르춘대 정망구로 우리 촌즘시타 바당의 응예스질 적성대 멈터드 카트르 메세이드 저크르 송바리 카트르 자송 부급단도네 드르데가 거르갱이 집시에 특자리올라 드르 쇼고당 탄주르 쉐브지니 오사레 예릉 이슬람 점튼 자크브 어정중 냠튼 컹거 칩제니 노저 바다르나 예릉 그상튼 데카 가예스르 직상튼 당 가므슬은 코그드브지 모사다 람주와 요비 거르출르 산즈가 니르차 초니 크토르시우 동르마슬레 마물 그남트 당아 체우출르 젠진 울란 코레 촌차 코르크르 라브제비 가드기치 수거르차 초요스레 예릉 상튼 데크크샤지레 모사디 콘서트고 비 무지 거르출르 산즈가 시기 니르문 아세 베이징 샹친나마 니르차 초딘 전송시 산즈가 딘차르진 리콩조 렌지클린 자굴셰 바당아 Takhila ni ghaniq tankil jir kukhsulub shabjini yole. Garchulubi kumdreyulu marna jiga yilangga xangchun marna danga chursulub shaykub salla. Deli ghajan yilangga xangchun marni tarung karman shangchin danga. Ur buar sh shangchin ni garchul zanziga gajanbaashi ngisan ni zanzung shi yosare. Nyankunamba di tsukoganga tangdiir jayabchik zanjirub shantzim dalin jugu. Lentsan di zomrgba lhamun co dangar zomrgan gankarwa sonam cerang dang huaptin jia. Darkilwa pshigilub, chachib darkilwa ganchga cerang dang sonam arinchini yinay.
1: 자시 미뚜고 잡이 와능게 제철
2: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진 제포냐
1: 칼르클 상능게 제르비 강중 근저크
2: 아르가르틸 몬텐 제롤비 아르스르 제르당차 와능 춘지 보니 타동리 찬
1: 와능 춘지 보니 타동리 찬

레드나 데릉글이 쓴다고 치토민 참리로 기잉이 군이 우주치 밥진 로아치 중접글릉비 르송송세니 몽러지인 텔레비전은 지나양 데릉글이 쓴디능터 까우노미리 쓴능아 신킨지 조고드거리와 다르트 갈라탕 제르긴지나 군숨주빠즈그 고르시올 데나나바초그 텐덴통 참비 몬뎀시 다리그 레슨디 식삼 근제 듣고나 아초 레슨더그 타똥근디 카브랑 등득급된 직득습니 그 순단 아등 득급된 직득습니 그 순단 특은데인

0: 야다나 워크맨 딜리슨 타퉁 큰가 양근 쪽부즈가 카브르톤다고 되나가 지 쪽분다가 카브르닐렌지일 야 근다디모
1: 오데모
0: 야투 테랑글리슨 데시글 달레레와샤티올란 삼빌르 치크르지
1: 오야야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것도 봐
0: 데모 데모
1: 린춤 지금이 나가 얼마 메토 거마로도 거기 나와 그
0: 다 메토 잠바 조사지 메카
1: 아 잠바 또나 골룩 걸어와 그니 골룩 먹으러도 거기 나와 그더니 참네
0: 나와 골룩 걸어서 거룩 거다 메토 걸어래 골마 이르저 거기 떠나 골룩 걸어서 그라
1: 오야 드니 똥 쳤네
0: 야 너와 골룩 걸어서 거기 나 디모
1: 야 디모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저 데모
0: 데모
1: 가다가 리와드 샤초크라
0: 야 리와스기
1: 이 타지모나 니칸가 알라티야 치니가 알라 소름 자가라지 막다
0: 소름 자가
1: 티레 버티고 도지 쳇튼 알라 도마 소로가 요다
0: 응
1: 티 생자 코예들 어떻게 줄이라 해온 거다
0: 다트 티 생항이 시지 말다
1: 어 가디야 생자 코디 리스키토 모디네 티 콘센 콘센타션 제트메디 티 토모비니 야티 라티 토모비
0: 야 고타
1: 俺たちもいいやんけって言ったらきそんじゃがれこぶきてれはどうじせってんがれこぶきちってほらがどうじせってんがれだげてちゅらたともよくよくやなわらきちってたんじょたんがたんとわらこんせたちのじてもてもてせんじゃこせきともどかたとことひよかでたんにしつあごややじたんだかれもちかれにわんでよんさうずむしにしつあ
0: よたなこぶきらうんこたこたやだどうせせってんがれんじれにわんでよや
1: やでも
0: やでも

0: 야냐 그쪽 넘바 따나 나치 공고 동는 디냐노 군초니 넘바초 드니 알러즈 코디 월런데니나 알라완 거르그 나 하즈 메트 아스타즈기 요스 군노 월런데인 월런데 리와샹킨 그 독보그 알라완 거르 존티나 요치그 알라완 트냠트 링군노 글러스 그테나 디랑 디나 알라완 거르 존티나 요피 알란디 글랑오 팅란탈랑비 르냐무즈긴 대글란데용 소스름 삼빌르 치스크로 미그나 갑지미리 스나리와 샹킨 그 두고요나 디초터 린스능 식버가스스 레드나 워크미디 레슨 타퉁 칸디 냥칸 두고즈 그 카브르톤 그 아체 두고는 그 카브르니는 지일 이야 핀다 디모
1: 어테나 타지체 디모
0: 에 디모 디모
1: 어 타간디 럭킨데 나 소남도 테나 타시
0: Yeah,

Ya,

가르군다 청가 시즈가나 라미로 나즈르냐 옌다 청가르군다 카크 시즈가나 라미로 나즈르냐

Я чуть-чуть мандарин сухого лаваря, я кого-то ламило.

0: 드는구 영이가다 차기 티나린 미냐고라 라미로 알라 드는구 옌다스토르 마르길라 알랑구 요카고라 라미로 알라 드는구 강고요 나글아빠 요카고라 라미로 알라 드는냐 나스토르 마르길라 알라길 요카고라 라미로 알라 드는냐 Tirkilio nak er ayoka gona lamilo alaz gilnya Yanda tornar gilar alaz to yoka gona lamilo alaz gilngu Yata to yona jama ayoka gona lamilo alaz gilnya Yengi ma hirla va china ingona lamilo alaz gilnya
1: Khoya Lamilo, ang yaglad ilingu, yah tugmar gilar.

Yeah,

Yeah.

야, 다들 진담지 형님이나 청호시 죽서 제초청마 대모이나 조시담빈 혼조르문데겐 저크가 전이 다양 조청마 나초 담마강노가 희르게 세라 청청르데 처음은 오스클라 롱친지 나청시 비르가슬 타통 렌스능니 영치를 한든 좀송 나이나 렌스는데겐 돈슨바 아치노르 서인 야 주부 총총서 다티 디츠므다나 주부 총총총마 달호체 주이다 당이 호세게 공성하러 그노가 왔음들이라 데나 토머 아직 주부 총총총마게 아직 노르초당 냠데 나총시비르가츠게 타동글엔츠는데질다 당이 호세게 공성으로 버가서시 야, 테나 주부 총총 총마가 기술 따라 데롱느 리자 다비니모레라 리자 다비니몬데 전용지나 영철은 나 총시피르가스 렌슨데 다통샤끄니모레 테나 라든 담나 렌슨데 년신비 주부 총총서 등 영마 데롱 다통거글마 시규그 탄친 좀요나가 주부 총총치 파신데 렌슨 다통근가 가브랑정 드거든 치그득승 이르가슴든 나나당 드거든 치그득승 이르가슴든 뜨거글음질다 당이 렌슨데그나 저는 게 시급을 갈서시에 야 나 총 주보서 디나 데른 거자 나빈인 거 나 총 시비를 갔을 타통 렌슨드가 나 아직은 하신다 주보 총 총서로 저기 등인질 거 참바 당 티바 가시 거 참바 얼그비 가르콩 거 참바지 참바 총 웃음 거득시유라 데른 거 저기 등인질 거 참바 총대가 나 총 얼그 농촌 거 런스 거 능니 영 채다 주보 총 총서가 홉세 거 공성 거 럭시 거 쓸때 거득시유 누구 실인지나 소리지마 총 총어 로마 치르치 거 능누구 글라 남을 체릉 세르고는 것실은 해모즈그라 데문 다른 두보 총총 포몬 자크글롱노게 아치 다치 세고는 것실은 해모더니가인 뜨간신이 데릉 조기 드긴지르게 스트보 총총 더질다당이 두보 총총 치천나잉 아릉글릉 근전통 몸지들이 자득시여 큰거 두보 총총이나 스카토니 린츠 타통거스글름라 카버당 용브르 갑서시 야나 총 주부서 디나 디른 거 티바 가르치크 삼바 총문덕이 능아 주부 총총세 아지 등 냠드 영치르 릉리 우그 진치크 담코스말 후브중 등 뜨그 촌이 영 아지 그 주부 총총처럼 시비 워름 세르고노게 리중 회초리 삼바 잡세니 리중 사라즈 주부 총총처럼 셰치율 뜨간 친이 후브총 토미 셰파세니 셰파스 같은 거 영 거득시율 디른 거 비 가르콩 그 삼바 총문덕이 능아 간수머그 회청강리 화천노가 우머스정위 청이지와리 얼고들러스제 판을지위 희샤통시 라든담거 주보 총총서당 주보 총총세 파마남버 냠칠샤시인 레디나 데릉 티바가치크 삼바 총문더질리다 당이 주보 총총세 전나잉 아릉니 지시에키위 담질당 중 세파당 담회 똑과당 감스르 카클 라스과 제르샬리다 당이 냠출 샴도 큰거 주보 총총 요나 하신더 렌슨 타통거 글름라 카프르당 용브르 갑서시

야주부총총처 체치 파마등 게르근남비영 나총시비르가츠린츠는데그 타통한 연구요나 대령의 초청막은 냠게 공리 고지이노게 가용 전문데 펀딩 유관데 소리지마 총총어 로마 체스틱가 러스클등 냠데 총막 세만 요리요지를 삼게 대나 대통령 냠데 아직 영등이 주부 총총 총마 리풍업 대통기 잘롱정비 다시몬된세주엘 야 나총 주부처 공리치 로리지마 총총 로마 체스틱가 실은 해모즈가 로뇽이너리라 대나 참드니잉 나치 냠게 아르디 워크 진추크 스탐크스마르 후브중에 주엘 대라지게 주보 총총처 남시다 등이 냠출이 주게 스탐크인데 섬코인지나잉 하샤거른 등 치치르다니 나초 남이나라 제 문년너게 세만진제게 츠 르마데게 조스타버게 덤어게 스탐크이 뜨뜨인 삼게 대나 주보 총총치 나와 스톨라뇽고

야, 대단하 지금 남시다 등의 주보 송청서 냠출의 저거 담고이 동무인지나. 그럼 그 샘제도사 차리니까 따사. 야, 아초 뭐 세인나라 아른기 일치 탑사가 걸로 탑사가 뭐요지리라. 대등 집신도 주보 총총서 등 주보 총총서의 파마남을 전진하영 아리와 등 아리스티 사그 뭐영 요지리라. 대나 주보 총총서 아리스티 세컨그 영나 차림그 다사다버 님진 시 요나가 뭐대득 스생지릴 야 따다 실마기 나초 전친 파마남 등 영나 진친 그 길근남바 영마 롱니라 카차큰 그 모데드 인지레라 디친 그 나치 나미나라 롱가 아리스티 예큰 그 모데드 거레와 똥슬라 똥만인가

0: 야, 디나 데르가 지금 주보 총총서 냠치래 저 담회 그니와무. 카 오말린 잼. 코 쳔말리스프.
1: 아질레모타.
0: 야, 담회인데 그 층이가 능든지 나영 주보 총총 정말게 사우이리 고 탑지레 삼크. 카 오마스타윈 잠보즈그레다 언쟁 코 쳔마스타위 스무즈그레다 지나리라. 테스타위 카시 못한나 그 뭐요게? 링아치 니금 나잉 데스타비 뭐 요지레 삼크 디젠게 두포 총총세 남진드 아릉게 두포 스탄바 영마 아릉니지 두고 드비스카스 아다 카시 니가 탄나게 도모게 두포 드기조다 하정게 갈치가 텔리진 초릉니징 카요과 코스모 도모 니즈모 세주 두포 총총세 스탐코인 데그능니라 일란진 드지레라

야, 대릉 아직 냠추이 죽을 담고이 선바무. 다 자인라 마스통. 어, 지릉아 마스통. 야, 담고이 인데 천지나잉 다 같이 참성 소수 등 탄너그. 영나 참성 소수그 전이 같이 냠추이 고사그. 너무그 담고이 그래라. 주보 총총치 담코인데 고 용지를 삼게 팀스크 담코인데 인지나 주보 총총초가 파마나 버선이 온지나 영 남진데 일란진지 그 담코이즈 그래라 파마세인 나라 어른거 월란 머시큰 어른거 워트가 머심큰 파츠르 요지 말이 레다라 더 지희주 심거지주 다 하정 거 걸치가 텔레전 투보 총총 세정 남진더 파마그 어른가 제트르시나 다준 심거지가 요니나 대 고아즈가 요과즈 론조다잉 하정 거 걸치가 삼거 야 투보 총총 세스테나 더 무즈어릴 야 디나 디릉 아직은 더타비 담코이 숨 주보 총총소 냠출이 주일 공리 냠출이 누가 담코인 더 숨코 주보 총총 성마그 일라서 어른 진 어터타

야, 나 생년도 시청자 주위 땅콩이 동어 모인지나 근거 생거도 사 차림거 다사 카 오마린 점 코 체마리 습 다 자인라 마스동 우 시릉아 마스동 야, 땅콩인데 뜨거 일란 진질이 정 남진거 초이철 양나 남진거 좀이 저중라 뜨거 스갑스 주보 총총체 영등 오르게 외쳐이죠 고쳐이죠도 다 하장게 깔치가 야데나 신이 같이 맡았대 되는 게 저기 드긴저게 잠바 청원되게 나 아직 고득시요 놓고 실라 그냐모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크글릉 놓게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은 해모대로 능 통치시야 아직은 등잖나 아치 다치 세르고 놓고 실은 해모도 저포 총총 마즈게 랭히지레라 야 제초 총마게 냠게 소리지마 총총 범음 자크등 냠데 영치르 통치 랭주 키고

这个他的生产加起的生产加速益的等于那是他的是我们的个时候被把下去了成立个时候应投送下去这些行动的。

야 나 총 쪽보처 디나 대른 그 르비 가르콘 그 참바 총문다 그능아 쪽보 총총서 등 쪽보 총총치 바마 남브 영 하르진데 참성 소시 타그 희샤 통스 냠칠리엘 대른 냠칠리 쪽 희샤 통문데 인지나 쫌바부 우진럭이 삼큰 샹촌럭지 저르비 범르정위 천희서군 능능가 천희 삼바 알로그들 Rusli tartavzini. Domuge hisha tongzigin.

야, 아침 당잠나, 라든잠나,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가느그, 두부총총, 멍하스 요절이라. 십드 삼무즈 당나, 디, 크라 메이큰덕. 나초 스인나라, 로들러, 로스틀러, 시조, 멍하느그, 두부총총다, 할미 요지마리. 인나잉, 마웅위 소위초에다 최종의 로드러스리징 치노그 설철 망아스가 차스노그 생그 코물 판느지 설철 대득은 든다 죄라 니버드 스탄츠등 자든 양덕지기라 자든다득 로드러스리징 제바들 고소음제대인 하징 걸치와리

우진지 하랑가 워머 정비 창이크 쳐다 톰르 시루이트 샤구 바와데라 시프르 르비차 제시 요니나 디코르가 카바 통즈급지욕 시루튼 거추세 바티 리제 카듬라 아중드르 타퍼마슬 코메치 리흐징 사타블라 회처티니 나트브지 나르위 므송라잉 솔르데 타바당 리퐁거 제플라잉 하징 판바리 자중으로 슬디비 초베로 슬지 아랑판 아랑신등 자초랑신이 냠터자탈라 조보드비 샤탑증 럭히히인 어로스지드글음는 디냥칠타와인비 드글음라 만케브레 강니지 제칼람바는 어로스지 타스레스 타튼다뜨가 능신 쳇퍼숑나 어로스라 랑흐등라 판버마슬 마응브레 제속당데 샤와 긍시그드비 자튼니발라 탑숑세바당달라 돈트 총리 샹글몽부는 어드글음등 망게브레 어릉그 깊은 어자제바디 임바레스 마치 얼룩들 러스틀 히치르디 세룰 러스틀든부비 세루이지 샹글치 마츠르 진능데나잉 카프르등 얼굴릉이지 얼굴들 러스치제비 진능등 어더트밀 최지 아르니라시기비 세루이지 샹글시기 바와암 조보냔데 어긍라시와 긍인잉 디인능 이진시어 제기라 리흐증 머뇽와시 흘증 진능 뇽점리 톱톱심밀

아릉그 무송라치 빠져진 깨큼라 송초비셈 아릉그 세소라치 빠져진 코리글라 송초비셈

0: 영은 네가 참칸이 참탁 조건이 값스 영 영어지 오노 네 점선 찾으겠네 네 코네야 자치 삼카나 바캅다는 什么事
1: 레타 공그 조톰 디노니 인지나다 토마 가와라 토마 가와니가 그 스노그 니망 시그리 다 찬첨 자자니 소 샹글라 르그런 시빈느니 즈그노 니몬다 레타 엄짱 다치 담지 그 마모한 청칸 그 참탁 제노야 다 코니가 참탁 제노 문자가 다들 도 호진 좀 찾아가 이르즈나 탈호마 카완 드드고가 아마잠바가 다잔도 웨스트실리데 돈이 속상가 아다 페군우 히짐다 아랑기앙 디아르그림 시바 마슬 다루 알호마 카완데양 보크 땅리데 땅이 호마 카완데양 아다 공그 너니 좀캉가 마티 뜨글라 아르그랭 이큐치즈 안드드고 도모르 아 니올라크니 인지나 ᱟᱫ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ᱜ ᱱᱚᱥᱚᱝ ᱞᱟᱠᱟᱱᱤ ᱤᱧᱡᱱᱟ ᱛᱟ ᱜᱩᱨᱢᱩ ᱡᱟᱪ ᱪᱷᱟ ᱡᱟᱪᱞ ᱠᱷᱟ ᱦᱟᱨᱟ ᱥᱨᱟ ᱠᱚᱨᱡ ᱫᱟ ᱫᱚᱠᱷᱚᱱᱫᱮ ᱤᱧᱡᱱᱟ ᱱᱟ ᱜᱩᱨᱢᱩ ᱜᱩ ᱪᱷᱟᱠᱟ ᱞᱟᱠᱟᱱᱤ ᱦᱟᱪᱷᱟᱝ ᱢᱚᱱᱤ ᱛ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ᱜ ᱱᱚᱥᱚᱝ ᱞᱟᱠᱤ ᱜᱩᱨᱢᱩ ᱪᱷᱟ ᱱᱟ ᱪᱷᱟ ᱛᱤ ᱛᱟᱱ ᱫᱨᱱᱟ ᱱᱟ ᱪᱷᱟᱝᱠᱟ ᱦᱟᱪᱷᱟᱝ ᱢᱟᱱᱩᱜ ᱟᱛᱟ ᱫᱚᱠᱷᱚᱡᱤᱱ ᱥᱟ ᱱᱤᱭᱚᱢᱚᱨ ᱟᱛᱟᱱ ᱫᱮ ᱪᱷᱟᱝᱜᱟ ᱥᱟᱡᱟᱨᱤᱡᱱᱟ ᱛᱟ ᱪᱤ ᱛᱷᱟᱱᱡᱤ ᱠᱚ ᱞᱚᱢᱟ ᱠᱷᱟᱣᱟᱨᱟ ᱞᱚᱢᱟ ᱠᱷᱟᱣᱟᱱ ᱫᱤᱱᱤᱜᱟ ᱪᱮᱱᱩ ᱜᱮ ᱴᱷᱟᱱᱛᱷᱠᱞᱟ ᱠᱟᱱᱤᱧᱟ ᱟᱛᱟ ᱥᱤᱜᱟᱡ ᱜᱮ ᱟᱡᱤᱱᱤᱭᱚᱱ ᱫᱟᱱᱫᱚ ᱥᱤᱜᱟᱡ ᱢᱮᱱᱡᱟ ᱜᱮ ᱛᱟᱞᱦᱚᱢᱟ ᱠᱷᱟᱣᱟᱞᱟ ᱪᱮᱱᱩ ᱜᱮ ᱴᱷᱟᱱᱛᱷᱠ ᱛᱤᱯᱪᱤ ᱜᱮ ᱜᱟᱝᱜᱟ ᱛᱟᱞᱦᱚᱢᱟ ᱠᱷᱟᱣᱟ ᱛᱟᱸᱫᱨᱱᱟ ᱟᱛᱟ ᱴᱷᱟᱱᱛᱷᱠ ᱥᱤᱜᱟᱡ ᱜᱮ ᱡᱤᱱᱩ ᱟᱛᱟ ᱡᱤᱱᱥᱤᱱ ᱛᱚ ᱢᱩᱡᱜᱮ
2: ᱛᱚᱢᱵᱤ ᱣᱟᱝᱥᱤ ᱠᱚ ᱥᱟᱢᱤᱞ
3: ᱥᱤᱜᱯᱤ ᱟᱨ ᱡᱤᱱᱩ ᱛᱚᱱ ᱥᱟᱢᱤᱞ
2: ᱡᱟᱢᱵᱤ ᱦᱚᱣᱟᱨᱠᱤᱱ ᱛᱮᱱ ᱥᱟᱢᱤᱞ
3: ᱟᱢᱟᱢᱤ ᱥᱤᱣᱟ ᱥᱮ ᱥᱟᱢᱤᱞ
4: ᱪᱷᱟᱢᱞᱤᱜ ᱡᱮᱱᱫᱟᱱ ᱛᱚ ᱢᱟᱥᱢᱟ ᱫᱟᱢᱱᱤᱢ ᱭᱮᱱ
0: ᱨᱮᱨᱮ ᱛᱤᱴᱷᱚᱱᱤ ᱛᱟᱨᱩᱱ ᱨᱮᱡᱤᱡ ᱜᱚᱱᱚ ᱟᱛᱟ ᱪᱷᱟᱢᱠᱷᱟᱝ ᱱᱟᱡᱜᱟ ᱪᱤ ᱦᱛᱤ ᱜᱚᱱᱤ ᱜᱟᱛᱟ ᱛᱟᱱᱟ ᱛᱟᱨᱟᱨᱟᱝ ᱫᱮᱦᱟᱝ ᱜᱮ ᱥᱚᱱᱤ ᱭᱟᱝ ᱪᱷᱩᱱ ᱪᱟᱢᱵᱩ ᱫᱮᱠᱚᱱ ᱭᱟᱝ ᱡᱟ ᱡᱟᱪᱤ ᱫᱮᱠᱚᱱ ᱭᱟᱝ ᱡᱟᱪᱤ ᱥᱟᱢᱠᱷᱟᱱᱟ ᱵᱟᱠᱷᱟᱵᱫᱟ ᱡᱤᱱᱟ
1: ᱟᱨᱮ ᱛᱟ ᱪᱟᱨᱛᱟᱝ ᱜᱮ ᱪᱩ ᱛᱟ ᱢᱟᱢᱚᱱ ᱴᱷᱩᱱᱠᱷᱟ ᱛᱮᱥᱟᱨ ᱡᱮ ᱡᱚᱜᱚᱱᱟ ᱱᱤᱯᱨᱛ ᱫᱟᱱᱠᱷᱟᱱᱡ ᱜᱮ ᱪᱮᱢᱡ ᱥᱮᱯᱥᱤᱠ ᱱᱤᱣᱟ ᱫᱟᱱᱤ ᱛᱚᱢᱜᱚ ᱫᱟᱱᱠᱷᱟᱱ ᱭᱚᱱᱟᱫᱟ ᱛᱟᱨᱚᱱ ᱛᱟᱨᱚᱝ ᱜᱮ ᱠᱷᱮᱜᱚᱱ ᱫᱮ ᱥᱚᱱᱪᱚ ᱡᱩᱞᱟ ᱜᱟᱱᱤ ᱥᱤᱜ ᱯᱷᱟᱱᱛᱷᱩᱱ ᱜᱮ ᱛᱚᱢᱡᱨᱟ ᱛᱟ ᱪᱩ ᱠᱷᱟᱠᱷᱮ ᱫᱚᱢᱚᱡ ᱥᱮ ᱪᱚᱞᱟ ᱛᱟ ᱡᱟ ᱤᱜ ᱛᱷᱚᱨᱟ ᱚᱛ ᱛᱷᱚᱡ ᱠᱟᱠᱷᱩᱱ ᱫᱚᱢᱚᱡ ᱥᱮ ᱪᱚᱠ ᱪᱩ ᱱᱟᱡᱤᱢ ᱴᱷᱩᱱᱤ ᱛᱟ ᱠᱟᱠᱷᱩᱱ ᱫᱤ ᱛᱟᱣᱟ ᱪᱚᱱᱟᱭᱟ ᱟᱱᱟ ᱪᱤᱠᱤ ᱪᱷᱟᱱᱤ ᱱᱟ ᱟᱨᱟᱝ ᱚᱢᱟᱨᱜᱤᱱ ᱫᱮ ᱤᱧ ᱱᱟᱥ ᱜᱟᱡᱮ ᱥᱤᱡ ᱴᱟᱱᱤ ᱛᱟ ᱠᱷᱟᱥᱮ ᱫᱚᱱᱟ ᱱᱤᱱᱤ ᱛᱟ ᱪᱤᱠ ᱛᱷᱚᱛ ᱫᱚᱜᱚ ᱥᱤᱜᱤᱱ ᱫᱤᱜᱱᱤ ᱛᱚᱢᱜ ᱪᱟᱯᱥᱤ ᱚᱠ ᱟᱛᱟ ᱱᱚ ᱡᱮᱢ ᱥᱤᱜᱤᱱ ᱥᱮᱱᱟ ᱠᱮᱥ ᱟᱛᱟ ᱢᱟᱢᱚᱱ ᱴᱷᱩᱱᱠᱷᱟᱱ ᱱᱚᱱᱤ ᱨᱟᱝ ᱠᱷᱮᱜᱟᱱ ᱫᱚ ᱥᱚᱪᱚ ᱪᱩᱜᱤ ᱪᱮᱞᱟ ᱛᱤᱠᱥᱤᱨ ᱡᱮ ᱡᱤᱜᱚ ᱫᱚᱱᱟ ᱛᱟᱝ ᱤᱯᱨᱛ ᱤᱜᱛᱩᱠ ᱫᱟᱱᱠᱷᱟᱱ ᱜᱩᱱᱩᱜ ᱛᱚᱢᱚᱡ ᱨᱮᱫᱟ ᱠᱷᱟᱱᱤ ᱥᱮᱣᱟ ᱪᱟᱝᱜᱟ ᱢᱟᱪᱷᱣᱟ ᱟᱛᱟ ᱠᱮᱛᱮ ᱡᱚ ᱫᱟᱱᱠᱷᱟᱱ ᱫᱚ ᱢᱮᱛᱟᱱᱟ ᱟᱛᱟ ᱨᱟᱝ ᱠᱷᱮᱜᱟᱱ ᱫᱚ ᱭᱟᱝ ᱥᱚᱪᱚ ᱤ ᱢᱟᱛᱷᱱᱤ ᱟᱛᱟ ᱛᱤᱠᱥᱤᱨ ᱫᱚ ᱠᱚ ᱡᱤᱱᱟ ᱭᱟᱝ ᱯᱟᱱᱠᱷᱟ ᱥᱤᱜ ᱧᱚᱱᱤ ᱟᱛᱟ ᱛᱚᱢᱚᱜ ᱱᱤᱛᱥᱤᱜᱨᱟ ᱛᱟ ᱠᱷᱚᱭᱡᱤᱱ ᱡᱚᱜ ᱡᱤᱱᱟ ᱟᱛᱟ ᱠᱟᱣᱟ ᱫᱩᱠᱷᱩᱜ ᱠᱟᱣᱟ ᱞᱟ ᱜᱩᱨᱢᱩ ᱪᱷᱟᱪ ᱛᱟᱢᱵᱟ ᱪᱷᱟᱛᱟᱝᱡᱤᱜ ᱪᱷᱟᱱᱩᱜ ᱡᱤᱜᱱᱤ ᱛᱟ ᱪᱷᱟᱭᱤᱜ ᱞᱟ ᱥᱩᱯᱟ ᱤᱜ ᱛᱩᱠᱟ ᱠᱟᱱᱡᱟ ᱛᱟ ᱪᱷᱤᱜᱟ ᱢᱟᱴᱨᱤᱡ ᱛᱟᱨᱟᱝᱜ ᱛᱟ ᱥᱤᱜ ᱛᱩᱠᱷᱩᱱᱤ ᱥᱮᱱᱩ ᱪᱷᱟᱡᱨᱤᱡᱱᱟ ᱛᱟ ᱠᱟᱣᱟ ᱜᱮ ᱠᱟᱣᱟ ᱞᱟ ᱟᱫᱟᱝ ᱪᱚ ᱞᱚ ᱪᱷᱤᱠᱟ ᱡᱤᱱᱤ ᱛᱟ ᱛᱟ ᱪᱷᱤᱱᱩᱜ ᱜᱩᱨᱢᱩ ᱫᱟᱝ ᱪᱚ ᱛᱟᱨᱡᱚ ᱤᱝ ᱪᱚ ᱞᱚ ᱛᱟᱨᱩᱱ ᱜᱩᱨᱢᱩ ᱛᱚᱝ ᱥᱤᱜ ᱛᱟᱨᱟᱝ ᱥᱤᱜ ᱛᱤᱜ ᱥᱮᱵᱥ ᱛᱟ ᱞᱚ ᱪᱷᱤᱠ ᱜᱩᱨᱢᱩ ᱫᱚᱠᱷᱚ ᱥᱮᱨᱟ ᱞᱟᱱᱡᱩᱜ ᱫᱤ ᱪᱷᱚᱛᱮ ᱛᱷᱚᱱᱩᱜ ᱡᱤᱱᱤ ᱟᱛᱟ ᱠᱟᱣᱟ ᱜᱮ ᱠᱟᱣᱟ ᱞᱟᱱ ᱨᱮᱛᱜᱤᱥᱤᱞ ᱫᱮ ᱛᱟᱝ ᱛᱟ ᱜᱩᱨᱢᱩ ᱥᱤᱱ ᱡᱤᱪᱠᱟ ᱟᱛᱟ ᱠᱟᱣᱟ ᱜᱮ ᱜᱩᱨᱢᱩ ᱢᱟᱥᱤᱱ ᱟᱛᱟ ᱠᱟᱣᱟ ᱫᱮ ᱫᱚᱠᱷᱚ ᱜᱮ ᱠᱟᱣᱟ ᱜᱮ ᱜᱩᱨᱢᱩ ᱢᱟᱥᱤᱱᱟ ᱟᱛᱟ ᱠᱟᱣᱟ ᱜᱮ ᱪᱷᱤᱡᱜᱤ ᱠᱚ ᱛᱟ ᱠᱩᱯᱟ ᱢᱮ ᱛᱟ ᱠᱟᱣᱟ ᱫᱮ ᱫᱚᱠᱷᱚ ᱜᱮ ᱠᱟᱣᱟ ᱜᱮ ᱜᱩᱨᱢᱩ ᱢᱟᱥᱤᱱᱟ ᱟᱛᱟ ᱜᱟᱪᱤ ᱪᱷᱤᱡᱜᱤ ᱠᱚ ᱱᱤᱨᱫᱟ ᱟᱛᱟ ᱜᱟ ᱪᱩ ᱠᱟᱥᱚᱱ ᱛᱮᱨᱚᱱ ᱥᱟᱢᱟᱭ ᱠᱷᱤᱱᱨᱫᱟ ᱠᱮᱛᱤ ᱢᱟᱡᱟᱢᱵᱟ ᱜᱮ ᱟᱛᱟ ᱨᱚᱝᱜᱞᱜᱱᱤ ᱜᱩᱨᱢᱩ ᱪᱤᱛᱟᱝ ᱢᱟᱥᱤᱱᱟ ᱛᱟ ᱢᱟᱢᱟᱱ ᱴᱷᱩᱱᱠᱷᱟᱱ ᱡᱟᱜᱩ ᱜᱟ ᱛᱟ ᱢᱟᱢᱟᱱ ᱴᱷᱩᱱᱠᱷᱟᱱ ᱱᱚᱱᱤ ᱛᱤᱜᱥᱮᱢ ᱫᱚ ᱫᱚᱠᱷᱚᱱ ᱛᱮ ᱡᱚᱜᱚ ᱫᱚᱱᱟ ᱟᱛᱟ ᱪᱤ ᱛᱷᱚᱢᱟᱭ ᱱᱟᱨᱟᱝᱜ ᱛᱤᱜᱤᱜ ᱡᱤᱱ ᱡᱚᱜᱩ ᱜᱟ ᱛᱟ ᱛᱤᱜᱤᱜ ᱫᱚ ᱫᱚᱠᱷᱚᱱ ᱡᱚᱜᱚ ᱫᱚᱱᱟ ᱱᱮᱯᱨᱛ ᱪᱚᱵᱭᱟᱜ ᱟᱛᱟ

0: 头疼了，吃个安胀汤，卡不让胀一个骨骼。他开始，他头疼了，吃汤，卡不让胀一个面汤呢？他就得一得一个多患者啥门诊呢？慢慢成康个样，他就个就冻得多好，他当然没呢，他你吃多么的？对，中国的那些，吃这个骨骼是呢，他当心吃，他今顿个粗啊粗呢，他下午刚等刚学这种。다 쇼르리아 송나 축구 뉴 총그 총진나 축구 디게 한체니 다 다토니 총진나 축구 아 칭 이퍼트 이그토크 간자탕 아 이그토크 단흥도 도코다 아 시그 츠르데 주데다 하친 개체는 건 강천리 팀츠 마트다랑그 아다 단흥근 더 히즈나 축구 양나 단흥근 영토즈나 축구 아 단흥드트가 츠르데 주다 하친 그 버터 아다 이 토크 당한 청마 아른게 도든 요과드시나 아 다조타 아다 지식을 좋아 좋네 아랑라 아 다공게 가와던 가와 니카버그 조진데 타위나 죽다 티통 딘다게 조즈 강몽식 송나요 다 제크게 자튼 것들아 당아 세런게 기근 송수이트 노가 아다 도무즈
1: 아래 로보나 바티나 탕디 첨총당 졸음을 렌센 디수지행게 동참는 인조고 렌센 디 좀릭 바당 돈즘바 톱든 자히당 좀릭 간크와 살자 자히당 자히 돈즙 다르클와 담든 소 시 다르클와 강적 세랑 어떤 손머런 신이인 당 지밀이트는 아소 영업들은 절 늘급사디모
2: 알로치 메스틴 코르나
3: 다는 비진지 디슬로 저그인
4: 소는 워스클 롱친
5: 소문 워스클 롱친
4: 사랑기는 양주
6: 니엔크나바 체수 디모이나 데릉네 지르지제 당아비 칩직직당 지르지제 닥스비 치니엔가 올스지 닥스비 치니엔지인라 자다와인 슈니 텅디 익사른지른 얌쪽 렘친제 능든능 나디 집셸
7: 랑지 지망지 제쿠득 사란 직점 셰프름 조니르 냥 끈들땅
6: 가슴 비 그람지 소르군 토르근 흑긍트게름디 냠진 고삼
7: 소르군 상친 등이 세첨위원 탄킹기 제목이 샵출 첨부 어랑아 고집시
6: 상친 용지가 종셰비 샤비르 갑나 총답디
7: 소르군 첨층 소튼지 총르득 투등불 골라셔버빌
6: 처음은 제가 좀 큰어치 속치지 산진 메동 통마 바른쯤 잼펩시 신인능 동 심으는 연구농
7: 제첩 수치 시진핑기 인첨지 원글시니 돈림 페이지라 내설등 자급 접된직 송어총라 판비 마지 제콜 고직 샤르기 신난치프탄 요레 로르니 찬구 종아와 고삼비 론더 상니 카킨 페이지 지 고르급 담진등 제름 담비 고직 잼죽 섭등니 랑지 제망지 제콜 사라 즈쯤 셰칠 잼죽 섭등 다티 중국이 딘 통일능 제용 집제치 특연제 종치 디님데 진이 초취식등 터치고 대등 자비 디출능 상해 역제정 알아버 동치거 간니 조니르강 파티 귀티그 톤타 바당 광동 등 간수 와르제 와르통 냠글지 상친 리르가비 진이 고통 탕치우셰 타바르레 제용 제적치 젠제 진이 자르제 슈그진 참지다 카르통 타 바당 망시 리쿨 사르와티 중국 환주르제 피센 토인 페이지라 샤싱 담비 망시 담보 신당신 조레 제첩 수제 시진핑기 망지 제콜 사람 페지 동버 찬톤 통신 나와디 망지 제콜 말럭 사람 지급 제용 제 징글 나와 마슬 인첨 지 원급 신이 돈이 페지라 네틀 등 제급 제 된직 송충라 판비 망지 제콜 고득 셰기 바등 러디 님토 등 존충 쵸데 르니 장도 된직 리클 지제 당럽 잔장 망지 제콜 말럭 사르투 시테 저지 제급 토브든 등 지정 잔치 중고 점들 제급 토브든 네콘 제급 토브든 속라 셰프치 고득 랍등 랍방능티 녀줄고 존담 용치부터 남사그적 직던지르바 흐튼자 냠지 르니 쳔보 르장독 탄뇽 우데인지 땅 촌전 타밥지지 르니 쳔치 슈그디가 세정 참튼 장망지 드쿨 강우족 깁지기데 데르우 사르르 망지 드쿨 사라 페진 조지 르킨덕 동칠 상도 처튼 땅 사비가 젠전 산 콘동만 긴 요레 중국 전속 자리글랑 사르드 토리 셴지 큰거 존능 존바 최선인 깁셔지레 최첩 수진 탑지 좀 토츠니 남박 사비 망지 드쿨 지그니우 가친 카슬 깁탄 바땅 Мангзи рекул тэ лэгцэн понжир тангфтэнни жэнчэл мэйпэрэн пэджин жоуви лорджи чэ чэнил хсатун хтангсэгнэн. Мангзи рекул хсаруанны пани дамби маргэлн жоуксэл чэрэхтунгаатан нэнку чэчэл хтунгви гнангэг гачэн шэгэн ба масэл Sojin Tony Rajang Rini Chanchi of Jerkultang, Tonshin Nihik Sarah Chesam Shepi, Gersi Rajadan Jang MP. Pesin Toyin Pejitang, Jonku Lichi Tangrup Jan Larkadak Tongvi, among the catching Shita Jerule. Lorni Changu Jongavi, Sagan Nangta, Tungungil Insim Chi, among the Jerkul Sarah and Zitam Shepatanga. Tony Rampertang, Rini Chantan Jervin, Pejila, Ramdok Shepherd Mute. Among the Jerkul Sarin Zitentang, Jochi Lagdi Shemir Larkadak Tongi Paton Yule. Chamton Trenton Jarjak, Sonat of Zonim, Tisantak Tongatanga. Tortong Otsin Javi, Zichin Gordigitang, Torcher Otsin Javi, Zitan Pejik Tongila, Rambamoi, Senior Dekul Malagatang, James Jessichanji, Senior Javagate, Among Chulwartunga, Mansi Dekul Tisanta Tongatanga, Kordom Mavi, Korker Javil Javan Zipasu, James Satongi, Changun Gosambi Lore, Sani Kaka Mansi of Zostan Saran, Zichin Chekom to James Satongatanga, Son of the Namton Redivision, Johnny Gir Kentak Tongjin Yule. Chamton Trenton Jarjab Shuyon near Rampertang. Zetang Jer Pisilton, Honsel Jemtor Tangule. Ada Sambir Danjig Vare, a Jang Jerringa, Mangazis Hatsir Dombers Hai of Jetang, Bummer Gut Turnga, Tong of Jelson Batanga. Tonchil Jatik, the Torcher Oti, Torti Gotik Shiule. A Jirna e Tonchil Samja Samjela Kevyoching, Taluni Mangui, Lor Nga Yenung, a Ranjiji Mudul of Jonam, the Jarjim Tennis Hai Chings, the Timshaji in La. Tim Tons, a Jitri Luxel Simjik Sarpilton, Saji Simjik Sarzo. Nyeshul Torti Raptu Chief Shaki Cheritangni, Rav Jimim Chanton Larsilla, Munizon Gotu Shajirile. Mangzi Jekulchi, Nyetsil Jemjuk Satangni, Sinichi, Zedan Mumtani, Jeftan Tapshin Yule. Shanghai Jonchil, Lengan Kil Sararam, Tortang the Gotu Shipi, Zetang Sternite, Takaram Toto, Long Ravatam, Jilio Patanga. Tortang Zetang Sternichi, Tochi Ramshon, Jangzu Yachusite, Toto, Long Looker, Jantoni Kundon Shoshi Patanga. Long Lookte, Olohisan Jeru Shargi Patanga. Lohite Sini Lartini, Zitang Tenichi, Rjamdo Lotung Tel of Jachi Gorna Lirgayule. Shanghai Helen Yun Tan Tansil Tel Gonsi, Lasta Tenichi of Janirva, Tensi Chai Shajere. Sichu Tapkin jumped of Japatang Tonver, Olohitang, Sijinim Tanjushiule. Dalur Long Look Zitang Tenitang, Tadu Shepati, Torjil Tronchir, the Gotu Shets Jemjok Tangerele. Dalur Daksam Birdanji Warte. Ранжи жаргыны сэгжи, гэжэчүн шкарчаар хтам чэмбо хчигтэн, хтам өвжил, арабтүм чэмбо өвжиатэн, арабтүм гэний санбаатэн. Зэний чэн кондун хэнэлдий пэнсэм цогбар жар юлэ. Нэвий лог нэн нэн, сэржиг нэнгэг ламгэдэ, сэржиг нэпав дэнчэл ергалви, ржилым чэмбо хчэн юлэ. Хачан нэпси өзоғчэн жакэб чэмбо өвжиачэ, рэшту сэржиг жэчүн чи, жэнгэн чэ өвдэцэл өвжиачэ вжиачэл ергалватэн. Рэнба мэнвэй жэхчэг чэнчэ, зэний чава, мжогнэрэнгэн ковжин юлэ. Korker of Gentry the Tawak, Jigger Chargul Jirkin of Dangarte, Namsak Jerchi Janji, Champion Jam, Joning of Tapatang. Nin the Tarang Shuan Kasserta, Ranji Jerantin Shimji was Otem Shippy, Kurlum Mavi, Trenton Songkirte, Penton Mavshibi Hunji, Tami Hyundri Sorta Jemjok Satongin Jule. Honshin Tansil Songkir Leaves of Janirva, Tanshuching Gipshire. Tandi Lingin Nung, Gersi Lassel Kirk Chelter Togil Shuan Marcel, Korker Borchin Zochin, Magni Mavi, Javi Tanchung. Larsil Sara Zotin Chant of Nirmur Jirachi Chetel, Gersi Larsichin, Dachur Kondom Shegi. Dalur Jacobchi, Shonkrim Trentong, Shortun, Rjansur Chichimal Chichin Changusini, Kordum Mavi, Sonkir Jabil Jemjok Satongirile. Tetang Chapchi, Sojin Chang Mazir Dekul, Jangri Janji, Shogir Jemjok Satangni, Mazin Zitan Sanning Yamji Tansom Shetl Jemjok Satangirile. Mahir Rini Chakatang, Jansen Chiralam, Ridden Chaluk Mongu, Rini Lotaso, Son of Zotan Kirti, Jangu Chisani Kirt, Ganjuk Don Chultang, Shuyoni Chavin Yule. Lorni Changu Jongawa and Gorsonbi Lore, Lardi Shemirtang, Rini Jamdu, Danger of the Kilchi and Nabak Sarbi, Mazi Dekul Mal, Ganjuk Jeteni, Jongu Huanjur Pisan to Impejila, Ergachi Chamber, Gentle Maper Nayule.
6: Sandy Stava Yung Tabanzi Batang, Lardan Tarbi, Tob Jung Tob Supi Vicente. 贵州乡亲贵阳中区的等山西乡亲长治中区的等特别区的个几个省党在区的跟得不等了特别区的等四不等特级担心些的你这不就学特级特别区贵阳给特别区等四不等各省部两边特别把中些的他们的李拉格拉等下特别的你就把谈及的你算把级谈中些三个年级等于六十八三十些的开立等 中错等地方宿舍十七十七十八十孟宿舍三千来年中米十顿下巴这边列出的等十大地址看里土壤动迁贵阳中区的接地等孟宿舍让宿通空宿舍的坑蒙被娘个的洗地热成娘军了黑那巴等公司通过了接地的设备顿时你不要接这个中年人的这里中米参与接顿这边的洗接下这边等而个人的皮给人接通的等 但是他贵阳中的出人把人间过程参穷给东北的那顿七十东西比较乐在去的那顿出了皮的等得到的接近个几差的用 贵州相亲贵阳中区的等于三组不正常吧。

0: 你看我人家一些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바리 대양 첨성 소둔제 총특디 차등전쟁 열중당 마르그전제 소중 고라슬로전제 제플럽지 필럭지제 디스목사브르 니슬 해바촌율 차브르 손디토 소르군 첨성 소둔제 샹친의 사공스제비 총특랑이스 용적시바당 총특제 체독 로고 차브르시디 총특제 소흥능둔당 토니젠 덕줄마르 푸제 필레지 타블린 디럽제 타브제렌 탐지 여름담비르고니 잡시자바리 초늪클레 서중기 초늪클제 네브신직진 토니제 라가차 에주럽시 바당절 초늪크제 몸서의 치비 찬듬사쿵제 그제줄의 총덕 차브르정시 바리 총스덕의 놈친니제 샹글 냠데 제시익세르송 총덕제 총데 잡지 토시니 디럽사르비 초릉은당 제정냠니제 에르드사비 판디 긍릉무 바당 초릉은 사쿵제르제비 총덕 넘터데 제투부당 제릭사당니 토르근급 체치단비 체든 토니젠 제턴 하르성당 카스 사튼덕 동제라 람덕자지리 초르근 심성 소튼 초르근 상신 당가당 상신 서중기 아네브 톰비 고르게당 그제둠 고르시칸 상신용지 흐들은 냠친당 냠 흐흐사르투제 상신비 촌덕랑신제 사쿤지비 촌덕흐인비 초르근 제피쇼 환주르 촌튼 냠리당 아리니 벨리당 판스늪샤타 총치르젠 흥닌너 제플럽지지 에피 글라친당 통린덕 주르 가신다 비리올 토르긍진 김 제든너 잡지제 차멍제럽시 바당 타멍머르 제브자동 르그니 제스답시디 진 김적 소튼당 르그니 적소튼 아망식 적소튼 아르고이 적소튼 지도제리 토르긍 가필럽 샹식 톤지가 제름단 비르고니 드르르시 바당 제능가 슬럭시 시자당 제치 예주르럭스 냠티시디 제치 다르수당 소진 적사마 머리게 체치소고 소리게 말르가 첨부 지지니 아사 차당 출르리 총스더 총라지제 렌텅 말르가 차성지지리 샹긍다 토마른 쳔뻬시 바니브송 소르군 첨성 소든 하르지스 쳔르르 보당 쳔디부 총든 보소고 제급제 부당 아윤 한긍다 조슨라 베이징 당 상해 시안 항저 오민소 소네 종치르 당 데브신 샹신당 그제 사차몽부 셰셰른 점비 차듭셰고 베니 Sorungun jen tuobjilin zeydigit dang mangsu jen yamjiri pilegji jen jirdugji gachir gi kundabshi di. Saakun yungji dangsang tuobjilin jesirabdani Sorungun chamsang su dundi Torgungan debsu dang lirnun shibtsig jangsu suguntim abzatung pshanzin arigni yekurun zachulibji ji tundi jatag shabudatani jinkum tungkungji lagcha di tunji ji bilag lagcha dang chumriin jansu lagcha Songstag jarangung parwi lagcha bjiis nidin dabjir yul. Pshegu bayilita Mengi nyum zhabzhi mar ngab jab shi ubi, Chorungun chimsang solutun jib che tog shiqsu che chul kil gujib shi khang. Chorungun dang zhejang sakini jig zadung dang abzaji nhenjin kili nye zhig dang. Liri kejin zhigji lakki sularig lab shiqsu dang. Zingdi khlabzhig rin nin jimtun, tonlin jimtil, kochul jimlub jib shi ni. Marig zadung jinsin dang, zingdi khlabzhig rin nijil lakzil lakzartul. Chorungun dang zhejang gab zadung nyamri pilijib jijij jimjib shugyong nin jimtub shi di. Chorungun chimsang sotun yenpinnig sopchung dang, ngishishun chabdil, chongstag chungshulib shishachil, hdobsug nishulib shachiri.
1: Dar ngawi cir ganyin khuchur zonga rishchi sokchig tongkong nitsan dordi dang, xamzhil meilung bachin dimplib shibadang. Rangshin gar zongkong rishchi sokchig tongkong tachi, chili rangabzhin je huaytab thukma yinbi ngini. Huaytab huaytrim shibadi, shangchin yongjir zongkong rishchi sokchig tongkong shtakshil jir tongchak sabadang. Shangjir shtakshil jimji lag nakki jig zichang donchub shi yu lai. Nishtung nyezhwe lo nivzong, xiangqin nagli dang satang juichi, xiangqin yongjir zongkong rishchi sokchig tongkong shtakshil dang, nidulg shanjuk shawar zanzig shini pili. Khuchur zong nagli dang satang juichi, khuchur zong gar jakib zongna songshchiva rishchi sokchig tongkong shtakshil dang, nidulg shanjuk gar namchang jimji lar dini. Xiangqin yongjir huan la, khuchur zong gar rishchi sokchig tongkong jig nitsil dordi dang, xanjil meilong bachin jimplib shawar yongjib shi. Tib shawur, khuchur zong rishchi sokchig tongkong jig, mangshir jirim dambi ngang xaychu shi yopa dang. Zongkong jir jakib jir zongna songshchub shepi, rishchi sokchig tongkong shtakshil dang, demin ngani dhul xanjuk jimjir shtewru shiti. Rikamso ghani ghani sado pa dang, gongzhu zhig, fshar zhig. Ontong rigib jir rig chenpo wzi, rikamsir ghani bi rishchi sokchig jir na, nivja dang donchik chamchin shibjang chawar chigdib shio pa

0: 레드나 워컴 디데슨 타통 컨데 냥컨 고즈 그 카브톤 그 아치 톡본 그 카브네렌 지일 야 톡보디모 왜 톡보디모
1: 디모
0: 디모 디모 야 야타나 추 Tirang lesen nga shik dali lama tamdhan tsoga lang nuga lili na tumchin kya ni lian sugu nuga mwalanda sasga kargi yin?
1: O, kwa chan tsiga. Tui na, tumma lian zina da yang uchu di yajan jipi. Kosong di dhugni da tui lun zina tumma sawa di nishto utwa shik dhugni shkete mo jan hiyo tibu.
0: Re, re, re.
1: Tui na da uchu li koga. 늘조아 정말도 드니 우천이 아들이란 천덕 아 우천 어깨 농천이 커 손손 조식들 나주 늘천들 나면 선들 양 천덕 드니 다 우천 농천 커 손손 또 드니 꾸는 그 공부 정말도 드니 농천 커 손손 작전이 꾸는 그 양 천덕 당 천덕 정말라 아 장기록스 주석그런 마치드 다 가족들만 지나요 우주 다 좋아지 각국들이요 아 우주 한가 모아지 그 소리한 그지 한가가 요나 여사 그지 한가가 가끔 그 남바 모아지 요그지나 단지 그 탄지나 그지 민족이 용주 아 수나 그지 아니나 다 우주 嗯，那个轮子那个轮子，那个轮子啦，啊，那轮子长起来，轮子长，可是，啊，我们是把马车，当初我跟二哥你刚到刚的呢，啊，就是这个，过年过节特别忙的，哪里去过年啊？干出家，嗯，嗯，
0: 呀，过他们的有话可谈呀。
1: 啊，今天啊，轮子今天哪里玩的呢？这冬天的家中那结婚那两的。
0: 장치둥글그조모

0: 드레 콘레 인지나 더자 테릉글리 츤디나 아시기다리 야 크르긴 지나 스르크 워크 팅그 아다 알로니엔 튼 참마 그 리스 참마 타니 고틀 참마 데진테 지나 영 아와크음 디엔 참마 그 소소 그런 그 영 쇼리 데니 코노스 캄데린 디 와크음 디엔 양크 토코 참마 벤즈 그 와크음 디엔 가영 몬든 부이 그간이나 따글운데 가영 요과지 다 과든지 레슨은 같이 한 가진데 양크 토코 잔식 그 카프는 내려지길 야 토코 데모
1: 그럼 다시 데모에나
0: 그 데모 데모
1: 그 이제 토콘 거럭치 망로 그래지
0: 네 군입샷던 걸 맞다 암든 소글랑 무글리나 톰친간이 리엔스고노 몽런들고
1: 오야야야 저다 초다 생도나 토통아 치슨 북도이 네 게든 넘바 아니 카 고라 라파타레 사샤이슈 토코나 우추 샤이슈 탄 토지가 지포춘데 그런 망고르카 자 토니 엑스코라
0: 네 제제 자스 요미트
1: 게든 넘바라 카 소토 넘바카 치코네 게든 넘바 샤와란도 운지 혼다나 치코네 엔
0: 네 제제
1: 좀타 소토 넘바용 타 게든 넘바스 카 후마냐니데르 Kemkum sopu boni girza yuqazın tocu çeti somana bara çıkınlayın.
0: Re.
1: Re ta tonjik mona limsiz yumona. De ırgın zın tarkı kışıra topası gün tocik mahtuma.
0: Irgın zın tarkı.
1: O ne?
0: Kvapsikla topa ya kajumilesine kodukla demo.
1: O demo ya ya ya demo.
0: Ya topa demo.
2: Oh, kurang apa demo?
0: Demo ya.
2: Lihat sih minang ah, lewa gelak kemang lada kotor kena awak.
0: Gelak kelakung.
2: Diksan sang mar jernau di cerdai jadut.
0: Hikun diksan sang, ya tenak apa jemil esna kotor kena demo.
2: Ya, tuncin diri nado kacik re kotor kena awak.
0: Tuncin diri nado kacik yoko tak apa jemal esna nuriyo.
2: Oh,
0: cutting you.
2: Oh, cutting you.
0: Yeah, demo.
2: Yeah, demo.

심지 그냥 뜸도시 글음땅무 즘께 미동토르시 완웅드므라 완웅 튼지 보니 제제 카브라라기요

0: 자상 제비 라든 추진담 제 상근한지 되나 대런 글이 쓴데 그치 토마는 아치 얼마 담든 소글은 비 벌레나 촌친 자니 렌스 군우가 몰라냐 몬디 냠거로 노즈도 되나 순이 고드그누군 참디 러치 얼마 밤아 치준 속글은 비 로영 카르포세니 글러진 랭데영 대런 글이 쓴데 비니 소소른 참데도 몬든 글러치 서커삼 큰지 도보요나 디다 다니들이 좀 다 통큰디는 더 페퍼가 없으시 야 두고디모
1: 오디모
0: 야 조대런 게 있으니나 시들이 레와샤교라 참들이 찍을지
1: 오야야야 다들죠 원금 받아 참이로 마다 세랑도 마다 마다 바탕에 마다 첫달도 마다 소파 단자라 알로스스티
0: 아리
1: 렌타 아지메나 아데 동네 예 이장 체드는 샹추레지 그때 미즈 점부터 미즈 점부터 모두 떠나
0: 그거 뭐
1: 그거
0: 뭐 그래? 그거 뭐래? 다치고 눈들고, 들어?
1: 어때도
0: 어때 그거 뭐래?
1: 나 안에
0: 손대네,
1: 다
0: 살려볼까? 제 다토나
1: 가버지고래, 일다리 가버지고네. 안에 손, 제 살때 오고 나가 동거 좀 그때 마치.
0: 그냥 마사케다 가버지 않던지 뭐? 그래.
1: 아리야 달 그거 뭐지나 어떻게 다음에 그냥 진짜. 사무 동거 사무 진짜 동거 사무 뭐래?
0: 동거 사무.
1: 어디 동네에 나다 주제 나 축구도 모르잖아.
0: 동거 사무 그 동네.
1: 나야.
0: 동거 사무 그 동네야. 내가 갑자기 밀리스나 코드가 되모.
1: 야 되모.

0: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랩콘 장송 맨카나 다지니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1: 어 하랩콘 장송 맨카다 샤가지 지그라다오나자 머 간고니가라 대치 송다 찍찍즈가 샤타야 나 가모 송가 덕테나 케니 아득찍즈 조고노 초막사세 그 초치
2: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트 노르크
0: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나 무즈치가 송족기
1: 머게 간니가 이거 참아서 건드다 니히니다
0: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칸아지 치즈이다나다 다르츠칼로 송누리야 아까
1: 오이
0: 나 맹칸드니나다 닐리 맹치쿠나 축구진이 구아무 지나 리콘 사자 디미니 나노 추 화롱 사자 디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1: 조 그거 알아 난 골로 걸음 나 나축구노나 자주 화롱 거라우크 초로 거라우크 장송 맹칸니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적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니 던톡 찍거랑 아다나자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0: 아마 다 쳐숨기 당일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신 주구지리 데
1: 야다 춘조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바마리 냐테랴 템메템 요크
0: 아마 다마즈모니리
1: 망가모
0: 아마 나나치 맹킹그나 카프론트스
1: 어떻다데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어 젤든 거트 어 든든 데야
3: Шканлыг квахгыл нана жансун манлым. Ринзыр бағныл шуна жансун манлым. Жанғжы нюнкам чына жансун манлым.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ᱱᱟᱝ ᱡᱤᱢᱵᱤ ᱟᱛᱟ ᱜᱮᱨᱜᱤᱱ ᱡᱤᱨᱛᱤ ᱛᱟᱱᱟ ᱪᱩ ᱜᱮᱨᱜᱤᱱ ᱨᱮᱡᱤ ᱜᱮ ᱥᱟᱣᱟ ᱜᱮ ᱧᱟᱢᱧᱩᱝ ᱛᱟᱝ ᱛᱟᱢᱵᱤ ᱱᱟᱨᱟᱝᱜᱟᱢ ᱛᱷᱚᱝᱛᱤ ᱧᱩᱝᱨᱟᱜ ᱛᱟᱝ ᱡᱮᱯᱤ ᱪᱩ ᱧᱟᱢᱧᱩᱝ ᱡᱮᱨᱜᱤᱨᱤ ᱥᱩᱜᱩᱱᱡᱩ ᱥᱤᱭᱚᱱᱩ ᱥᱮᱱᱢᱟᱨ ᱜᱮᱣᱟᱨᱤ ᱧᱟᱢᱧᱩᱝ ᱫᱟ ᱛᱟᱢᱪᱩᱠᱩ ᱠᱷᱟᱵᱫᱟ ᱛᱟᱝ ᱥᱚᱨᱫᱟ ᱵᱟᱝ ᱯᱟᱱᱥᱱᱫᱟ ᱥᱟᱢᱞᱩ ᱡᱮᱨᱤᱨᱟ ᱧᱟᱢᱧᱩᱝ ᱡᱮᱨᱤ ᱥᱟᱛᱷᱟᱯ ᱥᱮᱛᱷᱟᱯ ᱡᱩᱛᱷᱟᱯ ᱢᱟᱝᱯᱩᱡ ᱜᱮ ᱭᱟᱝ ᱥᱚᱨᱛᱟ ᱥᱚᱵ ᱛᱷᱟᱯᱠᱟ ᱛᱟᱱᱤ ᱥᱚᱵᱱᱩ ᱠᱚᱱᱩ ᱫᱟ ᱛᱟᱢᱪᱩᱠᱩ ᱨᱟᱝᱜᱟᱱ ᱪᱚᱣᱟᱨ ᱱᱤᱜᱱᱟ ᱧᱟᱢᱫᱟᱱ ᱡᱤᱜᱤ ᱭᱚᱱᱟ ᱛᱤ ᱪᱷᱚᱱᱟ ᱭᱟᱝ ᱪᱤᱠᱪᱤᱜᱟ ᱛᱟᱵᱦᱤ ᱢᱟᱝᱯᱩᱡ ᱞᱚᱵ ᱠᱟᱨᱟ ᱥᱚᱵᱠᱟ ᱭᱚᱠ ᱛᱟᱢᱱᱤ ᱡᱮᱱᱫᱟᱱ ᱜᱮ ᱥᱮᱠᱩᱱᱩ ᱜᱮ ᱱᱟᱝᱛᱱ ᱥᱟᱨᱣᱟᱜ ᱥᱟᱨᱪᱤᱝ ᱡᱤᱜ ᱢᱟᱱᱟᱨᱟ ᱱᱟᱝᱛᱱ ᱨᱮᱨᱮ ᱛᱟᱝ ᱡᱮᱯᱤ ᱧᱟᱢᱧᱩᱝ ᱪᱮᱨᱜᱤᱡᱮᱨᱤ ᱭᱚᱝᱜᱮ ᱚᱱᱩ ᱛᱟᱝᱜᱟ ᱪᱩ ᱱᱟ ᱪᱷᱩᱱᱫᱤ ᱪᱷᱚᱱᱟ ᱛᱟ ᱯᱟᱱᱪᱚᱠ ᱪᱷᱟᱛᱮᱨᱟᱱ ᱡᱚᱢᱜᱟ ᱭᱚᱪᱮᱨᱤ ᱭᱟᱛᱱᱤ ᱛᱮᱨᱤᱝᱜᱟ ᱞᱮᱥᱤᱱ ᱫᱤᱱᱟᱝᱟ ᱪᱩ ᱛᱟ ᱜᱤᱨᱜᱤᱱ ᱡᱤᱜᱤᱱ ᱵᱤᱪᱷᱟᱱᱤ ᱥᱚᱵᱪᱷᱤᱱ ᱫᱟ ᱫᱚᱠᱚ ᱥᱟᱵᱟᱜᱟ ᱥᱚᱠᱷᱤᱥᱠᱨᱤ ᱛᱤᱱᱟ ᱥᱚᱵᱪᱷᱤ ᱫᱟ ᱪᱟᱵᱡᱤᱜᱤᱱ ᱫᱟ ᱭᱚᱠᱣᱟᱱ ᱛᱤᱪᱷᱟᱝ ᱡᱤᱜᱤ ᱭᱚᱝ ᱜᱚᱱᱩ ᱥᱮᱞ ᱢᱟᱨᱠᱤ ᱵᱟᱨᱤ ᱛᱟᱜᱟ ᱭᱟᱝ ᱪᱩ ᱛᱟᱨᱠᱤᱵ ᱜᱟ ᱥᱚᱢᱟᱜ ᱥᱮᱢᱠᱷᱟᱢ ᱛᱟᱝ ᱛᱟᱱᱤ ᱠᱟᱨᱜᱟ ᱥᱚᱵᱡᱩᱜ ᱜᱟ ᱱᱤᱭᱚᱵ ᱛᱟᱝ ᱛᱟᱢᱵᱤ ᱛᱟ ᱥᱚᱵᱪᱷᱤ ᱪᱟᱵᱡᱤᱜ ᱠᱚᱨᱱ ᱫᱟ ᱡᱚᱭᱟᱝ ᱪᱷᱟᱱᱟᱨ ᱫᱟᱱ ᱱᱟ ᱪᱷᱟᱢᱩᱡᱩᱱ ᱪᱷᱚᱝ ᱜᱚᱠ ᱛᱟᱱᱤ ᱛᱟ ᱡᱟᱪᱤ ᱥᱚᱢᱟᱨ ᱠᱟᱢ ᱥᱩᱱᱤ ᱥᱮᱱᱟ ᱥᱚᱵᱡᱩᱝ ᱤᱪᱩᱨᱟ ᱥᱚᱵᱪᱷᱤ ᱞᱟ ᱧᱮᱱᱡᱩ ᱢᱟᱝᱡᱩ ᱥᱚᱵᱪᱷᱤ ᱞᱟ ᱧᱮᱱᱤ ᱫᱟᱞᱤ ᱛᱟᱱᱤ ᱨᱢᱪᱤ ᱛᱟ ᱜᱚᱢᱚ ᱛᱟ ᱥᱤᱣᱟ ᱛᱟᱝ ᱥᱟᱱᱛ ᱨᱢᱪᱤ ᱦᱚᱭᱪᱟ ᱛᱤ ᱥᱚᱵᱡᱩᱝ ᱤᱫᱟᱞᱤ ᱦᱟᱱᱪᱤᱠ ᱥᱟᱯᱥᱮ ᱜᱟ ᱦᱚᱭᱪᱟ ᱢᱟᱝᱯᱩ ᱡᱩ ᱛᱤ ᱛᱤ ᱛᱟᱨᱠᱤ ᱜᱚᱢᱚ ᱫᱟ ᱤᱝᱜᱟ ᱥᱤᱭᱟ ᱜᱚᱱᱤ ᱛᱟ ᱢᱩᱥᱠᱨᱤ ᱛᱟ ᱡᱚᱭᱟᱝ ᱥᱚᱵᱪᱷᱤ ᱞᱟ ᱪᱤᱠᱤ ᱧᱮᱱᱜᱟᱱ ᱡᱤᱜᱩᱜ ᱧᱮᱱᱡᱩ ᱜᱩ ᱴᱩᱣᱟᱨ ᱟᱨ ᱜᱟᱨᱱᱟᱝ ᱫᱟ ᱪᱤᱠᱤ ᱪᱮᱥᱤᱝ ᱤᱜᱩᱜ ᱛᱤᱭᱟᱱᱥᱤᱱᱤ ᱛᱟ ᱪᱩ ᱪᱷᱚᱝᱡᱚᱝ ᱞᱚᱢᱟ ᱡᱟᱢ ᱪᱩᱱᱩ ᱥᱮᱱᱟ ᱥᱚ ᱨᱤᱝ ᱠᱟᱭᱤᱠ ᱢᱟᱝᱡ ᱠᱟᱭᱤᱠ ᱢᱟᱝᱡ ᱜᱟ ᱛᱟᱝᱱᱤ ᱥᱚᱢᱤᱝ ᱨᱮ ᱡᱩᱜᱟᱨ ᱢᱟᱝᱡᱟᱱ ᱫᱟᱭᱟᱝ ᱪᱤᱠᱤ ᱪᱷᱤᱠᱟ ᱡᱤᱜᱩᱜ ᱚᱜᱤᱨᱜᱤᱱ ᱜᱮ ᱧᱟᱢᱱᱤᱝ ᱜᱮ ᱪᱷᱚᱱᱫᱟᱱᱟ ᱪᱚᱭᱟᱝ ᱛᱟᱵᱞᱟᱢ ᱪᱷᱟᱥᱤ ᱭᱚᱠ ᱫᱟᱛᱟᱜᱤᱱ ᱮᱛᱷᱟᱱᱤ ᱠᱟᱵᱫᱟᱭ ᱡᱤᱭᱤᱱ ᱛᱤᱱᱟ ᱛᱟᱨᱛᱟᱨ ᱱᱤᱥ ᱜᱟᱱᱞᱟᱜᱟᱨ ᱠᱟᱞᱢ ᱡᱤᱞᱟᱱ ᱜᱟᱱᱤ ᱠᱟᱵᱫᱟᱱ ᱫᱟᱜᱤᱱ ᱥᱤᱝ ᱜᱚᱥᱚᱢ ᱡᱩᱭᱮᱞ ᱚᱭ
1: ᱫᱤᱢᱚ
0: ᱚ ᱜᱟᱱᱞᱟ ᱪᱚ ᱫᱤᱢᱚ
1: ᱚ ᱫᱤᱢᱚ ᱫᱤᱢᱚ
0: ᱛᱤᱨᱤᱝ ᱜᱟᱱᱞᱟ ᱞᱚᱯᱴᱟᱱ ᱱᱟ ᱭᱚᱞᱟ
1: ᱚ ᱞᱚᱴᱟᱱ ᱱᱟ ᱭᱚ
0: ᱨᱤᱡ ᱛᱤᱜᱟᱝ ᱪᱩ ᱛᱷᱚᱨᱤᱱ ᱡᱤᱨᱠᱤ ᱞᱮᱥᱤᱝ ᱜᱟᱯ ᱡᱟᱱᱨᱟᱱ ᱫᱟ ᱛᱟᱝᱞᱤᱱ ᱫᱟᱞᱤ ᱟᱛᱟ ᱛᱤᱨᱤᱝ ᱪᱩ ᱨᱠᱟᱞᱢ ᱫᱟᱱᱤ ᱠᱟᱵᱫᱟᱭ ᱪᱩ ᱜᱚ ᱠᱚᱨᱠᱢ ᱫᱟ ᱥᱤᱱ ᱱᱩ ᱛᱤ ᱪᱷᱩᱱ ᱫᱟ ᱜᱱᱟᱝ ᱱᱩ ᱠᱚᱣᱟᱡᱤᱱ ᱪᱤ ᱥᱤᱱᱤ ᱚ
1: ᱪᱚᱢᱮᱠ ᱪᱚᱢᱮᱠ
0: ᱨᱮᱜᱟ ᱱᱟ ᱛᱟᱱᱮ ᱱᱤ ᱫᱟ ᱠᱟᱵᱫᱟᱱ ᱫᱟᱝ ᱤᱥᱤᱱ ᱜᱚᱥᱚᱢ ᱡᱩᱭᱞ ᱛᱤᱜ ᱛᱟᱨ ᱜᱤᱨᱜᱤᱱ ᱡᱟᱜᱟᱢ ᱛᱷᱩᱱ ᱫᱩᱥᱭᱟᱱᱟ ᱟᱯᱪᱟᱨᱱᱟ ᱨᱤᱝ ᱞᱤᱠᱟ ᱜᱮ ᱱᱚ ᱜᱮ ᱞᱟᱠᱷᱟᱱᱤ ᱨᱤᱝ ᱜᱮ ᱦᱚᱢᱟᱱ ᱫᱟᱨ ᱜᱤᱡᱤ ᱟᱹᱦᱤᱭᱟ ᱟᱱᱡᱩᱱᱟ ᱥᱤᱠᱩᱱ ᱜᱮ ᱞᱟᱜᱥᱢ ᱱᱟᱢᱵᱟᱨ ᱛᱚ ᱠᱚᱣᱟᱡ ᱭᱩᱱᱩ ᱥᱮᱞ ᱢᱟᱨ ᱜᱮ ᱵᱟᱨ ᱛᱤᱜ ᱞᱟᱜᱥᱢ ᱱᱟᱢ ᱛᱤᱜ ᱡᱜᱨᱟ ᱥᱟᱢᱵᱟ ᱡᱩᱝ ᱡᱟᱢ ᱡᱤᱭᱟᱝ ᱢᱟᱪᱷᱩᱜ ᱯᱨ ᱛᱤᱠᱷᱨ ᱜᱮ ᱪᱷᱟᱛᱵ ᱛᱮ ᱡᱤᱞᱱ ᱨᱤᱝ ᱜᱮ ᱴᱷᱟᱡᱟ ᱜᱮ ᱞᱟᱯᱠᱷ ᱜᱟᱝ ᱛᱟᱝ ᱠᱟᱝᱡ ᱜᱟᱢ ᱪᱷᱩᱱ ᱫᱩᱥᱭᱟ ᱪᱤᱱᱟ ᱨᱤᱝ ᱜᱮ ᱴᱷᱞ ᱜᱚᱱᱩ ᱜᱮ ᱛᱟᱯᱛᱵ ᱛᱮ ᱡᱤᱞᱱ ᱨᱟ ᱛᱮ ᱥᱤᱢᱡᱤᱠ ᱠᱷᱨ ᱜᱮ ᱛᱟᱵᱞᱢ ᱫᱟ ᱛᱚᱜᱚᱭᱟᱝ ᱱᱮ ᱯᱨᱛᱟᱱ ᱡᱚᱢ ᱜᱚᱱᱤ ᱛᱟᱫ ᱜᱚᱭᱟᱝ ᱨᱤᱝ ᱜᱮ ᱡᱟᱝ ᱜᱚᱱᱤ ᱛᱮ ᱛᱟᱵ ᱥᱨᱤ ᱛᱤᱛᱟᱱᱟ ᱟᱛᱟ ᱜᱟᱱᱟᱢ ᱪᱷᱩᱱ ᱫᱩᱥᱭᱟ ᱪᱤᱱᱟ ᱪᱩ ᱛᱷᱚᱢᱟ ᱱᱟᱢ ᱜᱮ ᱥᱮᱢ ᱠᱷᱢ ᱨᱟ ᱠᱷᱨ ᱜᱮ ᱛᱷᱚᱢᱟ ᱱᱟᱢ ᱜᱮ ᱫᱤ ᱞᱚᱵᱡᱩᱝ ᱜᱮ ᱠᱷᱚᱨᱤ ᱛᱟᱝ ᱛᱟᱢᱵᱟ ᱪᱷᱟᱛᱤᱠ ᱪᱷᱟᱛᱤᱠ ᱛᱟᱝ ᱛᱟᱢᱵᱤ ᱜᱚᱱᱤ ᱛᱟ ᱪᱤᱜ ᱞᱚᱵᱪᱷᱤ ᱫᱟ ᱴᱟᱵᱡᱤᱠ ᱠᱚᱨ ᱛᱚᱡᱚ ᱪᱷᱤᱢᱩᱡ ᱜᱤᱱᱟ ᱛᱟᱱ ᱡᱤᱠ ᱛᱟ ᱪᱩ ᱪᱷᱤᱨ ᱱᱟ ᱞᱚᱵᱪᱷᱤ ᱴᱟᱵᱡᱤᱠ ᱛᱮ ᱡᱚᱝᱜᱤᱱᱤ ᱠᱷᱨ ᱜᱮ ᱨᱤᱣᱟ ᱛᱟᱨ ᱜᱮ ᱱᱟᱝ ᱱᱟ ᱱᱤᱯᱨ ᱛᱟ ᱪᱷᱟᱝ ᱜᱚᱱᱩ ᱜᱟᱨᱟᱢ ᱵᱟᱡ ᱜᱟ ᱪᱷᱟᱥᱜᱤ ᱭᱚᱛᱟ ᱛᱟ ᱨᱟᱢᱵᱟ ᱛᱟ ᱪᱷᱟᱝ ᱜᱚᱱᱩ ᱥᱮᱞ ᱢᱟᱨ ᱜᱤ ᱵᱟᱨᱤ ᱴᱟᱭᱟᱝ ᱨᱟᱢᱵᱟ ᱛᱟ ᱨᱤᱰᱤ ᱡᱤᱝ ᱜᱮ ᱠᱷᱨ ᱜᱮ ᱥᱮᱵᱪᱷᱟ ᱜᱮ ᱜᱚᱱᱤ ᱪᱷᱤᱜᱤ ᱪᱷᱟᱝᱜᱤᱵ ᱡᱤᱝ ᱱᱟᱱ ᱡᱤᱠ ᱭᱟᱝ ᱱᱟ ᱪᱤᱜᱤ ᱛᱷᱚᱢᱟ ᱜᱮ ᱥᱮᱢ ᱠᱷᱢ ᱛᱟᱝ ᱛᱟᱢᱵᱟ ᱛᱷᱚᱢᱟ ᱜᱮ ᱠᱷᱨ ᱜᱮ ᱪᱷᱟᱥ ᱛᱟᱝ ᱛᱟᱢᱵᱤ ᱞᱚᱵᱪᱷᱤ ᱴᱟᱵ ᱡᱤᱜ ᱡᱤ ᱛᱤ ᱪᱷᱟᱝ ᱡᱤ ᱭᱚᱝ ᱨ ᱜᱚᱱᱟ ᱛᱟ ᱜᱟᱱᱞᱟ ᱥᱟᱢ ᱪᱷᱤᱜ ᱜᱚᱠ ᱛᱤ ᱞᱟᱠᱟᱱᱟ
1: ᱵᱟᱨᱤᱱᱡᱤ ᱠᱟᱨᱤᱣᱟᱱᱫᱤ ᱠᱮᱱᱞᱟ ᱢᱤᱥᱚ ᱠᱟᱫᱟᱵᱮ ᱯᱩᱱᱛᱩᱫᱤ ᱜᱮ
0: ᱚᱭᱟᱭ
1: ᱛᱟ ᱪᱮ ᱢᱟᱪᱩ ᱦᱚᱪᱩᱝ ᱜᱤᱜᱮ ᱜᱟ ᱛᱟ ᱠᱮᱱᱫᱚ ᱠᱚᱛᱮ ᱥᱤᱯᱤ ᱥᱟᱝᱠᱟ ᱛᱩᱛᱟᱝᱜᱩ ᱥᱮᱭᱤᱥ ᱛᱩᱛᱟᱝᱜᱩ ᱥᱮᱡᱤᱝᱜᱮ ᱥᱟᱪᱩ ᱠᱟᱫᱟ ᱛᱤ ᱡᱚᱛᱤᱠᱩ ᱥᱮᱭᱤᱜᱮ ᱥᱟᱪᱩ ᱛᱩᱛᱟᱝᱜᱩ
0: ᱨᱤᱭᱟ
1: ᱪᱮᱠᱩ ᱪᱟᱠᱮ ᱪᱟᱞᱟ ᱪᱤᱱᱤ ᱛᱩᱛᱟᱝᱜᱩ ᱛᱟ ᱡᱤᱢᱢᱟᱥᱛᱟᱱ ᱡᱩ ᱛᱤ ᱪᱩᱢᱟ ᱥᱮᱭᱤᱜᱮ ᱪᱤᱱᱤ ᱛᱩᱛᱟᱝᱜᱩ ᱥᱩᱢᱟ
0: ᱨᱤᱭᱟ
1: ᱛᱚᱢᱚᱫᱤ ᱱᱟᱛᱟ ᱥᱩᱢ ᱥᱮᱭᱤᱪᱩ ᱛᱟ ᱢᱩᱪᱩ ᱦᱚᱪᱩᱝ ᱜᱤᱜᱮ ᱜᱟ ᱛᱚᱱᱟ ᱛᱟ ᱛᱚᱨᱤᱱᱡᱟ ᱱᱟᱣᱟᱛᱤ ᱠᱟᱛᱚᱠᱟ ᱥᱩᱢ ᱦᱚᱥᱠᱟ ᱟᱛᱛᱤᱜ ᱪᱤ ᱥᱟᱡᱤᱜ ᱥᱠᱟᱨᱵᱚ ᱛᱟ ᱪᱩᱢᱟ ᱜᱮ ᱜᱤᱜᱤᱝ ᱪᱮᱠᱩ ᱜᱟ ᱜᱤᱜᱤᱝ ᱛᱟ ᱛᱮᱛᱤ ᱫᱟᱱᱨ ᱛᱟ ᱛᱮᱞᱮ ᱢᱩᱞᱟ ᱛᱮᱞ ᱦᱚᱡᱩᱝ ᱜᱤᱜ ᱫᱟᱱᱨ ᱛᱟ ᱛᱤᱱ ᱫᱚᱱᱟ ᱪᱩ ᱠᱮᱱ ᱠᱩᱪᱷᱟ ᱛᱟ ᱠᱮᱪᱟ ᱪᱤᱱᱭᱚ ᱛᱟ ᱛᱟᱢᱵᱟ ᱛᱟ ᱠᱟᱫᱟ ᱞᱟ ᱥᱟᱪᱚ ᱞᱟ ᱛᱤ ᱪᱩᱢᱟ ᱥᱤᱜᱤᱝ ᱡᱮᱝᱜᱩ
0: ᱨᱤᱭᱟ
1: ᱛᱤᱱ ᱫᱚᱱᱟ ᱛᱟ ᱤᱜᱤᱝ ᱤᱧᱡᱤᱱᱟᱭᱟ ᱤᱜᱤᱝ ᱛᱟᱢᱵᱟ ᱛᱟ ᱤᱜᱤᱝ ᱤᱧᱡᱤᱱᱟᱭᱟ ᱪᱤ ᱤᱠᱷᱟᱞᱟ ᱥᱤᱜᱤ ᱯᱮᱱᱡᱩ ᱯᱮᱱᱡᱩ ᱱᱟᱭᱟ ᱥᱮᱭᱪᱤ ᱛᱮᱛᱩᱢ ᱛᱟᱢᱵᱟ ᱞᱟ ᱥᱤᱜᱤ 제이치 게임 같은 양 시기 사지.
0: 그지.
1: 대충딱 괜찮다 봐. 괜찮다 줄.
0: 그리야.
1: 되게 생기나. 다 그놈이 두어 텐저럴 호체 진라마 너무 있던 시기다 무사게 세이죠. 너무 욕고.
0: 그지.
1: 시기 다시 기긴 게 체크 그때 티다는 정말. 될 호중. 다 청계절로 호체군 청통통 호체군 라마 양도무 있죠. 그다음에 세랑 구정 때가 송로 끊나 송로 호체 진라마 그냥 칼로 맞자 송로 호체 군다마 권제 영산나 죽로 맞자라 때가 송로 호체 진다마 같이 뜨면 나지 예배 때가 나지 군도 현저로 호체 진다마 토크나로 너무 세이 치카니다 뒤쯤부터 확실히 안 죽고이 뒤쯤부터 가자 가자 세 굿나 무슨 기회하면 누가 가자 다시 하루 수탁다 그렇게 차다 용면 누가 가자 무시죠
0: 그래
1: 세이초 펜바면 누가 가자 뒤 무시죠
0: 그래
1: 다 전 무시죠 제이추 엔트니다 같은 틀라는 거다 기계 그자죠.
0: 리야.
1: 다 졸라나 펜바. 디스마 도마드 그 기계 그자고 그.
0: 리지.
1: 디나. 디나 숨가 제이추 시가 겐고. 디인터넷다 디라 그추 게나 다 기계 그나 더 숨가 기계 그나 로마 디가 졸음 히르 리세 디스마 긍스테니 수충세 주디 당신 구치 숨마가 그치도 오는 거 랑샬라. 진덕 숨마가 리와 다루시진 속과 긴쿠 디스마르마
0: 네지
1: 디인터넷에 띠가 냉카스다 티다크는 딱 저 기겐 쇼티다들 기겐 치 치가 쳤던 인치 로마죠 다시 아치오나 죽고 손수구나 죽고 로마 종우시게 치가 쳤죠 디도 거디다 기겐 치다 탈라나 죽고 다 만크르 기구기
0: 네지
1: 당이 띠이코니 말했어 도처 자티크코 띠이코니 위서 다다가 쳔바지나마지
0: 야 과든치
1: 호텔은 능돈 자주 너무 호텔은 능돈 다성 집하고 연구하면 또 구사 무슨 연구 이게지나
0: 이제
1: 론첼라 영땅 영땅이라 어쩌나 가네 쳐들 주네 쳐들 저놈이 제일 희긴지 군우쳐라 비트마 호텔은 그 시샷이 좀 카세우 군이 그 디무 군이 제일 초치가 짓도고 비트마다 자직자다 푼서 가지고 다치티 자직 마일라 송 로크나 송 자직치라 메라 단 요메누가 가짜시 다 논체는 거 단능 돈아듬 되게 마크로 제도 제도가 시게 가지게 나타나 단 호마티 쓰는 지나 단 호차니는 거지 마
0: 네지야
1: 다 호체 가도가 자지기 호체 자지 되는 능돈티 그것도 저한테 그것도 청소 능돈도 저한테 돈지 이게 난지 쳐도 돈지
0: 네지
1: 그 처치금 가지고 저때시나 단 호체 그것도 소년대 바지는 거 그것도 확실히 기계들 전화다 시가 다르게 구비.
0: 이제야.
1: 다르게 많이나 지 도착했다. 밖에 다른 거 용도 특히. 다 돈 그 제재세 문제라. 돈 특히 맞지 생각이랑 같아. 돈 맞춰 시각이 그치. 도착 다리. 나 도착 시각이지. 뒤 좀 다른 거 다시 또 뉘와 대피다는데.
0: 이제지.
1: 다시 또 그 공장만 그러구나. 도착 되겠지. 괜찮지. 이제 그 주고 다 돈도가.
0: 이제야.
1: 사탄도 요늘라는 뜨노나야 망샤통나 정말 소마게 깬딱던 거고
0: 그렇지
1: 그샤 그렇게 쳤지 그렇게 생 그렇게 쳤지 디도나 그쇼 만 그렇게 쪽에 요늘라요 터치치가 있지
0: 그렇지
1: 되게 이긴 거 맨천이 다지기라 시게 투성도 그 동주들이 다 투성도 무슨 말이나 다 국민 세군 티테라와 그 물론 티테라와 그 피가 숨어난 거 다지기가 말이나 다 숨고 그 다버치도 그때 가서 매운게 아 이게 다 후련진의 공주님 말하는 지난데가 다 로스티 동무지기나 그 동무지기나 다 그거 인자나 뜨게 줄 거라 동무티 야라 기다가 동무께 깨나 뜨나 매 요 약해서 뜨게 되지라 요 지금 드리 뜨다 요 지금 나 드리 매까 요 많은 게 찾아 뜨게 되다 담아놓았다 동무티 간 주고 뭐 뒤쯤 그다 수가 깨나 뭐 깨나라 랑가 깨고게 Rich. Titsuma loche setung mdawa namba natsukuma titsuma kena tatitsuma kela tsunoni uchu pentuma to titsuma kenku ji titanta loche zgininjina ta kuni kenku no
0: ta kuni
1: jina gonglabi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다 시기 다니라 근데 시기 손주고라 그렇게 고게 다 도팔라 마 세이쇼다 저희가 또 무슨 아 다 치티다 사게다 특정 시간다 맞잖아다 저희들 시기다 치는 사게
1: 그래요
0: 지금 뭔가 땡크들 다 도파이 고게 도파이는 다 시기를 다니 뜻 로마가 그 저희가 이런 식티는 어디 시기 생각나 근데 시기 저는 시기 사기
1: 그래요
0: 무슨 다 동출할 거 같은데 세이 티기다 공화 군이 지질다 유니 잔코 인가마다 유니 데타에 유니 델타 니 숭트화 농라덤데 소이 다가 돈센 동기지기다 대체 농라덤데 민주는다 단 동기지기다 게임에 다스카니 찰라티기다네
1: 그래
0: 딱 숭구코 이거 뭐가 쓸게요 이거 뭐가 해요 이거 게마 게말라 농가 뒤중기다 코게 숭가 오 이거 뭐가 쓸게
1: 그래
0: 딱 유니 델타 와케타 데나만도 아트라케나타 다 콘선가 아마가 그런 친구 같이 왔다 이따 너 쇼촌아 다 그게 투하나 식도는 돈을 해
1: 그래
0: 투하나 돈 다 시기 다 돈을 시기 사기
1: 그래
0: 다 이따 오빠 되기 다 이카
1: 그래
0: 다 도망이야 뒤집혀 아 다 뒤집혀 시기 시기 민게 다 시와가 뒤집혀 내가 유니데 돈을 알아 런친다 나 된다고 시기 그래 다 이따 오빠 되기 다 해
1: 그래
0: 다 도망이 나 다 그거 같다 기계 코트가 또 오빠 되기 다 키세 다 치푸 치푸 있을 때
1: 그래
0: 다 키 기계 그또 오빠 예추 쳇다 다 키 와겠다 다른 생각에 다 하시는 돈아.
1: 리에.
0: 그 일단 그거 한 천도나 그 농장 몇개 쓸게.
1: 리에.
0: 그럴 때 그거 갖다 우리가 가니즈 그거 쓰는데 너무 좋지 그래서 이게.
1: 리에.
0: 대단한 세이처 시계 또 빠이구나. 뒤춘다 소인 되잖아. 처음에 시 소인 되잖아. 좀 휘마 다 샤와 탄신 레무 레무노니 스키. 그래.
1: 리야.
0: 스키는 이따 또 뭐 시에 쇼도 그럼. 대한테 젠바게 좀 휘 당이 견뎅이 되긴 했어. 그 이제 임팩트 좀 나도 뭐 화라도 있나 싶어. 나도 뭐 되나 그 셔팅도 안 놓고 가지. 너무 되지. 아, 따르지.
1: 그래.
0: 아, 다 후년에 북한 생기나 북한 같은 애니 또 이게 자리 좀 더 딱 셔도 나 연습이 되게나 딱 셔티. 너희 팀 기주다 누구다 무시 듣기. 너희가 같이 아무 좀 적 듣기.
1: 그래.
0: 대튼다 저희인데 좋아가 그 트니타 시가 가성 되고 주나다 냐지 고기 기기드나 그지 무슨 사자는 녹화라 녹화 사자라 그래 그 스마 다가 얼마 사자게는 뉴스 게라 되게 쉽고 저희 그 가성도 신나다 제 지금 진짜 크리들은 좀 하시는 거
1: 그지
0: 게나스 티톤 담발 딱쇼 게고 다 그러냐 다 통주 다지글레는지나 다 되게 게마 탄탄 땡크스 리셋가 신나다 인클리사 다지 그렇게 좀 탄소비 내가 그저 내가 리사 너무 내가 선도나 그저 두지 오고 게
1: 리리
0: 다지 그렇게 맞기 탄동나 다 그 생각 참 하더니 게 맞기 그때 아직 초소나 참 하더니 맞초나 참 하더니 되게 쉽고 되다 그저 시긴 되지 오게
1: 리리
0: 제일 선하다
1: 리리
0: 비춘다 그랬는지 나타 단지 그 투어서지 남아 야 뛰어 참아 마치고 뭐라
1: 리
0: 다시 그 그 그 지나시게 소아니 했는데 나타 그거도 죽고
1: 리
0: 그랬는지 나 나는 저초 농촌 큰수 우치나 오는데 저 다송능 그셔셔 저 농촌 큰 아치로 접해 봐도 너무 힘들지 그래 세 처음부터는 그 생각이 좀 다시 무마적이 다시 살게 좀
1: 생겨 리
0: 딱하스 때 그치나 다시 그 다들 그래
1: 리
0: 내가 그 글자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그 로다 동근이와 계산을 본다 또 그래
1: Rich. Rigana Quatinchi, Tiringa, Litsin Dujidi Dalini, Tajachi Nyankunamba, the name of Sujachi Hopunamba, the Zoyanga, Tarti work, Shay Nyam Yong Tong Tunbi, Tarti work, Shay Nyam Yong Zena Terang Chikarma Chaskana, Shali Tarna Zichenda, Yang Mussel Tiringa Litsin Dinani Kapso, Tahopti Tarti Gota, the Nil Hopti Kurga, Nyang Jugu Tornan Chisung Kuratin Toni, Somjing Jungur Kundomoganatunska, Aramba, Gani Kabdayon, Tiringa, Tiring. Tichundoshin Mura Tiranga Kabdan the Ganam Sunshina Shawa Jason Wani Tapra Jirgzka Goni Kali Kamon Japtanyo Tani Gala Quatin Chishinayin Nichu Litsin the Japchir Tong Tanjin Japala Ritaga Jibshu Ganak Shawa Lamdo Dotun Sandra Kazak de Tanyon Vitaki Mondense
0: Ya
1: Ganakasu Demu Ya
2: Ardamla ribi jongjer thumla khigya yendang gol
3: Ktsamla lungi tambi chamla shkalam je shalang

요지 멤버스 시긴지 어 추치르드나 요지 쟁그 웬메크 늑그 멤비 전란 지능하다 치르드나 스승 요지 스승 시긴 요지 때 나식나 와크 문도크스 다 치르그네 치르드나게 처음에 뱅이 좀 멜렌스고노 지에 미스고노 공그 진칭 놈이 원모네 저 요지 멤버스 시긴지고노 강화 지원데 덤바 제와그스 아무 엄마라 아미비 치르드나 담지 늦치르나 니치고네 메느라 쇼네 이나 치르드나 아무 엄마인데 크르게 드그포 하치나 응식 과진데 치르드나 말아용 됐던 그게 처음에 뺑이 좀 때리고 온 언젠가 가운데라 치르드나 시코라 갱그 뜨네 예트 송주자 치르드나 하라쇼 같은 시코라 응이 추와크 원밀스 고는데 의지그랑 진젠 저리스 그 의지근 응그데 치르드나 생년지 되지 때 니치고네 치르드나 측근도 못 메이다느라 어 니가 치르드나 젠근 인진 쉐오치 너네 치르드나 쓴지 아 응이 모즈야 양친 마게스 있을 거였던데가 아그나시크 치르나 창화그 동화그 아직 쓸 거였다 내가 처음에 비 양이 뜻도 치르나 아 영화 간독 가로이노 니게 쓸 거였다 내가 요지 치르나 만바게 쓸 거였다 내가 아 대노 정게 치르나 너 양극도 양극진 담제 치르나 와 그쓸 거였다 내가 대나다 치르는데 다 뜨그스 그 젠세 지레스 그 젠게나네 치르나 다 뜨그스 그 젠게 젠데 너네 선바시 요치 엄마 티네 검어 와지월라 지미지 우치 공아 야라자르탄데 지미 토히 가마이지 아무피트긴다 마즐 판스 딘트르 쵸치 제스니 느든득거 냠셰르 호스 지테일 하치는 간테 손지 정디 카체도 화진 지군 너네 토히 가마이지 토호스 군노 하첸부 간식거 텐지 남장지 하첸부 간식거 가마스레드나 아무 엄마레 어 하첸부 간식거 가마 아무 엄마거츠 아무피트긴다 마즐 판스 어 공나 선보고 지우 랑간 전치게 아니 특그 특뜻에 꾸노 뜻고이 체송하다 치르즈나 혹시 코라용이 때 검어월 주고 치르나 뜻근다 아무데 무제바 아 그절릭 메바 아 샨트 메바 너무즈다 치르즈나 하라한다즈 데니 딘트르 초치 제스는 느든 뜻근 냠셰고스 게 하무 엄마게 치르즈나 선보고 지우 랑간 전치 검어월이 특다 아 공하게냐르 딘트르 조치 제스는 느든 뜨거냐 암실 고고스 이거 노겐 디 다마즈가지 다 너민다즈가 치르즈나 오 선부고 조 랑가 덴치 치스 아 야콥 그 차프슨데스 서근데스 느든 뜨거 좀 버코스 아 너마 어떤 거 덴비 치르즈나 아 원보라 원메 탐치 그다 치르즈나 원메 그다 치 제스는 치르즈나 냠그지 동아 아 뜨모고 치르즈나 몰름 잡다 뜨모고 가모 얻다네 지티스 뜻이 제스모다 치르드나 타첸부 아그나시그 담르게도 호라 디그 그까마 치르드나 시코라부 총스 든 요고 누구 난츠체 다브레드나 장디 카체 독바진지 장루는 치르드나 르자 어디께냐니 어 어디께 치르드나 카체야라 말아 치르드나 랭고노 아 카체 늑군을 다브이니다 다 츠미닐 다 치르드나 부 총스 다 컨트롤이 랑다 치르드나 츠카시다느라 츠카시 제스모다 치르드나 츠미닐 다 치르드나 시코라 랭글 하치나 그나시그 감태 시코라브 총즈기스 그노 나한테 체크네. 니가 토히 가마에 모피 뜨근다 마즐 판드노 아모파케 치르나 뜨근다 기스스 코이탄즈. 바르게 뜨그다케 마디즈테나 아즈기칭게 젠게낭게 치르나 마디비 아즈기칭지 젠지. 시마니가 치르나 회징게낭네 치르나 네피 회레. 다친 정디 카체 독바 비진지오까? 정디 카체 독바 비진스고노케 진다케 통화세 시크다리. 정디 카체 독바 비진지 아무 엄마 하신 그 감도 송노고 치르드나 침년을 송노라 정두고 같이 듣고 노고 치르드나 강스더니가 송아즈 마트고 치르드나 총치형이 쓰치르드나 마트댄지 대나 치르드나 회진게 나는 치나 예의 회리 딘터 교지 제스는 느든 뜨거 냠실 후고드지 왈나 치르드나 그만이오까 어 느니가 치르드나 희죽게 제인데 게니가 아 냥 그젠게 나는 게 치르드나 희죽게 제인데 대니 우치 여지와시 엄마리 양이 좀 멜렘베 좀 신탄바스 디나니 던친 아니요크 웨멜라 아니옴토 비츠탄바 데 동오리 아니와 에난 진치 에질 컨섬 제부 헤츠탄바 디기는

대나 티그 트지는 가랍다 티우고 니그롱 땅 쩍흑 그냥 그 거네 치나 선부가 장큼 아가이벨랑데 요 치나 흐스지나니 아긍 아지로나 다 치르나 선부가 좋은 뭐 쩍치 처음에 병에 좀 거네 렌지스 렌턴도 말했어 남식 쩍삐질렌실스 다 남스게다 치어는 그 세마 치르나 아니스 노코노고 치르나 처음에 병에 좀데 치 남스게 렌지 니그 와 그냥 친데 치 남스게 렌지 지고노 안다데 근데 오체 냥이 거진시 동우 담을 젠히 안 끄냐는 시고노케 라진 조피 젠가는 거리 라진 조피 젠데 리치 조피 드준 나암사 특시 토르롱 어때지 너네 치르드나 트리티그 리그 와프 그상신 거위 지그런 거 냠 때문에 뭐 체크 치르드나 아 지그런 거 냠 때문에 냠된 거 젠가는 거 지그런 거 냠라 드준 때지 공토라 그 거농농노라 아농트 치르드나 진타그 토르롱동다 그 뜻이 회진다 회니그 말그 치르드나 아 총아 잠그 조건 말도 총칭 있어 줘메크 근데 다음에 진짜 진장 있어 진짜 마저정 돌아 타고 때나 회진하는 거 진짜 내위 회담 냠든 거 쟁는 거 진짜 그런 거 진짜 냠니가 때요 그지 딘티 님 말씀 잼그지요가 딘티 님 말씀 잼그지고 노게 진짜 지 다마게 님 말씀다 진데 진짜 무스모노니가 진짜 진티나디요 그때는 좀 그 늘망위 츠그들 츠그들 그 진짜 젠들 아멘치 트위 아라와 첸세고는 고르치 세르치 카이 카르민 디 사브진트데오카 데체르나 휘징 나네 체르나 아니 피휘르 언정 체르나 고치 세르치 카와데 고치 그 칸드군데 세로이노 니가 세르 그 카와게 즉스고 그 아 그마 겐게나네 감데 냠딩 게 겐게나 게 체르나 저히지 냠데 남시 그 트피 챌린지 데오카 다연데 나 조피젠다 다치와 그때니 처음에 병이 좀데 렌턴도 말이 남자가 치르는 렌지 이분노 데니 돈치는 니와시 살선으로 오지 데라오치 돈치는 선바 리 선바데시 니는 그 가이가 다친지 침령이 뜻대로 요슬 시비 고르지 돈비 돈친 체즈 강하고 동우이나 선부가 지우 랑간은 지그지 사친 젤데다시 너네 치르나 처음에 병이 좀 고는데 그건 고그 멘초가 가타다 되버다인바 대동물이 아니와이나 다친그 응이 좀 렘버거와 아 친아 응이르네 치르드나 응이 좀 롱데지 치르드나 하라 그마당노 아니와들 선바이나 진치 이나 가와체 비츠소데 응이 좀 시와즈 아니와이나 다친그 응이 좀 뜨르마니 버스 진치 시라 아양친 고바즈 아양친 마그 당구 마치지 와르트 미치비 응이 좀 렌데지 그 요시바 너무 돈친 안 가고 디는 그 동우가 나나양 치르드나 후루카 탐바니우가 후루카 동우이나 치르드나 휘 탐바 아니와이나 동고 바르 휘 탐바는 냥은 메비 강통네스 메이톤 점크르 고셰바 추진 마이 강듭지 스달리는 차량시 네 상상 지금 또 하고 담지 그는 그 자와르 고든 치드레 되드나 냥은 메스 고노 전형스 그냥라 전형 냥은 멘데스 메이톡 하르고나 너 니마당아 다와고 오크치르즈나 칸제메 탭고에스 오나 체즈그 칸제고게스 웨밀라메 총마그 강듭게스 세다디기다 치르즈나 뜨고리 타조 다카시 동게스 초진마스고노 메 총마게냐르 어 니게 치르즈나 강듭그 세다 니게 에르칸 니게 그란디다 치르즈나 차링시스 단디게 치르즈나 아고이징 지왕원 비치르즈나 아고 회냠든 종탑가 데노 종게 차량스고노 데라고지레 아 아고이징 아고히인 지왕원 비셰 발라 차량한테가 단 디기노니 뜨는 소치스 셰코네레드나 심부고 지운디게스 하무 엄마당 사친의 응식 그 시와와 지 무슨 잘라서 그 아는 거 아도 후그 과진데 말아용이 코니 투브 송라키 데르드지 셰토네스 니그 사친의 응식 코나라테니 처음에 병이 좀 낸 좀 아도 젠바게 치나 웬멜라 요지 젠당 지 무슨 젠이 치르나 처음에 병이 좀 낸지 말레스 그게 노빠 지고 근 노빠 지고 근데 되나 사친 부 응식라테니 처음에 병이 좀 동주 근데 그게 미리 그게 조시하게 뜬 소들 아진 오치 마는 데시 아니마 뜬 거 봐스 린치 다비 사친 지 롱즈긴 좀 바네스 고위 노른진 메인출지 텐츠 김르젠라데 디 고든 체즈레데나 딘 힌트 롱이랑라스 진니 제슈크 가와젤리데 뜻다비 슴부고조 넘바 제완데스 회직나 체타브레데나 남키에 다와타브레

南卡个大湾的个，他全部红色个，而红个是个年代，勇士如何能怎么办呢？你要买么子？我们家人个都把全部的，这不就个里湾的角色其实来的呢？肯得吉祥盼望这样子，沿那个他们这个走过来的，过个农人真是，农人真是个努，爱根真是个努的，啥子个样的？사진 되게 치르잖아. 아름 부치가 될까 다음 주에 좀 오는 거 좋은 게 치르잖아. 노른진 되고. 아름 그 고그 노른진 되 치르잖아. 파친 응식 좁이. 다 맨처럼 부고가. 맨처 그 진석 그 치르잖아. 아디 안 대신 되지. 대신에 제 손에 띠그 고그 가말와 띠그다스. 텐츠 오지 가능와 그 글라키 마루 응원 지와친 부고는 대 치르잖아. 아르글리는 그래스. 단디 나한테 너 수치실 거 내려야 어, 림바치와 승부기 지우라. 니그 하치는 응식이 때네 됐던 게 지나 처음에 삥이 드블랭고는데 쇼네 난 드블까비 샤와드게 드자라스. 다크불 하치는 응식이 치르진나 아랑그 메이진드스 아 메니진드 치르진나 트라용이 나 치르진나 처음에 삥이 드블 송라 니초 데르르드지 치르진나 데르근 용고는데 이거 아좀 생각하르글이요 그거든나. 어, 승부기 지우랑간 렌치가 아랑그 고 다음 쟁 치르진나 초름초 젤리. 아, 진짜 샤카비 치르즈나 아, 같은 너무 듣지 않는 거 좋은 게다 치르즈나 그렇게 마음사 마손을 해드노 아, 나한테들. 근데 우치 공그 홀로카라 지크 홀로카 되니가 냥 거진실. 도무래 우치 지크 홀로카가 냥 거진실. 지그 진 탐치다 치르즈나 인진 카자가 진지 다와듯이 어, 선부고 치르즈나 랑간 진진데 남키에 다와게스 쓰고 했다는데. 디 와르게 치르즈나 특히 대단데 마디즈. 마디나 치르즈나 마디비즈 진지 겐트지야 아 사친지 롱즈 겐트지 사친드 응식이라 사 전부 응식인데 치르즈나 롱게즈스 거였다는지 나와게 농나 치르즈나 롱가 어 디게즈스 거였다는지 디와르그 두칸 레다인 마디즈 마디나 영 마디비즈 진지 겐트지 고위 노른즈는 고위 노른즈는 지구는데 치르즈나 고운데 회진다 회근레즈나 노른즈는 사지리 어 디 말그 회동 회진 이거 말그 두칸 레다영 마디즈 영 마디즈 진짜 옌지 데니 치르즈나 맨출 텐섬 제능 위즈 있을 거지 아 데니 맨출 지 텐섬 되지 미그 초반 부분의 회진데 제로 회 근글아가 부탄 되지나 어 잘까 그 치르즈나 텐섬 그 진짜 까마르비 아마르비 있을 거야 당즈 디 말그 두칸 레다 영 마디즈 데나 마디즈 진짜 옌지 다 그만 주우 치르즈나 마디비즈 진지 젠데 너 다비 젠라 아직 진지 젠가나니 타득즈 젠데 지지 니노니 치르즈나 젠바그 뚠즈 고지오노 냠죽사즈노 칸레드즈나 고이 노른즈 멘츠르지 텐슨 게임르 젠라 데이드즈고가 니 감데 치르즈나 뚠쿠 아니 렌지 우치르 티 중아 그 공문들라스 아루그 티니스 닌땅 챙그 다 그게 덤바게 참더라 디그 텐슨 그 말고 말하고 의지 쳇바디 지나스 어른 거스긴 나 그저 좀 봐. 대나 지르드나 다 다와 냐용스 강와라. 어 냐용스 강위야 다완데 지르드나 카르가 대누 그정기다. 휘틀라지게 지르드나 셴들. 휘진 그 감들라 지르드나 어 휘진나 고라 휘진 고 그 감들라. 슴부 그 지운 디그 어른 그 고 탐치 지르드나 진석 그 어디에시니 됐던 민축 그 의지 지르드나 까마르시와 아, 텐슨 게임을 젠라 디스 고노 게임을 젠스 고노케 아, 회진 구그 감들라 아는 그 선부구 치레진다 멘출로 있는 그 띠게 친나 까말와 아, 택지리 회그 텐슨 그 감들라 디지 논진 논진다 어 논진 디그 감들라 치레진다 텐슨 지 어찌 까말위 치바 다 치중하고 공모 치레진다 리스니 다와 가령온디 다조 다 그게 참진나 까마루 아, 가스르 응음을 그 치르드나 너무 멍아요가 네 말. 뜻답이 치르드나 까마비 우찌 아르우 흑띠인데 치르드나 아, 젠바. 아, 회진다 회니가 말 그 치르드나 아, 제프르 요느들이. 드니 치르드나 사랑 뜨니 그 치르드나 까마비 총치 끙때노 그드나 게임을 젠트 요가 어, 때노 그 정그 회진 그 나네 치르드나 치회기요 치르드나 띠요가. 고이 노는 멘체기 텐슴 게임을 젠라 때 끙와슴 바라지와니가 회진 그 나네 치회경 치르나 띠요 그드지. 원정 공거 치르나 냥이 매비 강통도 매통 좀 그러 것이 봐. 초진 마이 강듭지 스달리는 차량 실드스고노 내라스. 진지 다비 하친지 롱즈기는 좀 바는 고이 노른 좀 멘출지 텐슴 게임을 젠라 띠스고노. 근데 니가 어둠 떠나스.
흐루가 동무등 아니와니가 돈등나 너니가 체스 그젠데 되나 어 젠거 주치나 회의즈 젠거 젠데 아 공급게 치르나 회진다 아직 그때 치르나 아직 젠데 어 흐루가 동무등 아니와니가 돈비 회의즈 젠지 젠데 젠데 아니 우치 톰슨의 선발리의 선박이는 거 내든 동무실 잘 성들 다 톰슨의 선발리의 선박이는 거 안 했던 니와시 가릉가이의 도후티스 카이잠츠르 추진지 가브르 강기 진일레진 나리 롱시 쪼헤 메이스고 가릉가 세군데 키와 엄마 담치 그 레직탕 만다와 자츠고 가릉가 세군데 키와 카이그 세레드나 아 나그모지 나가브잔 나그마나로 모라 어 혹은 나그모 코즈 디스고가 디그 나그모들 어 나그모고 토인 뜻이시고가 데나 감들라 치레드나 아미도 호 뜻이시드나 저르고글 Kalangkasi kunu chiritna amazi, nagmoosi kunu chiritna vimbikinyana. Vimbikinyana, nagmoogu dhagpoo siri thazu, dii kamdala chiritna, simpoogu jiu chiritna, langgan rinchi, ndala chiritna kukuga. Yung kiwa lalagi shichu chiritna, dhe jamsugu langchin gazi ginaas, shazikinyayansi. Shazikinyayansi. Shati nyanga chisiratizna kalangkasi rasi. Dhe kirge chiritna rikhsha kinti jamni. А коллежри чирдна цмурын бучи чирдна лиг архшаг хори эва дмузгин тэ чирдна шатла гинзне ян укэси тэна чирдна учи конни дамнын нгми эжи сонга нгми дэ хуна гайб дэ тэ юла ти кап кэ чирдна гайб гэлэн такэп кэ слиланкара слиланка кэ чирдна лэнд а жамцу кэ чирдна лан тэнзэр а жамцу нона вэ чирдна лан тэнзэр тэна шат ю са гэ шат ди дху гэнрэ тэ зна сэмбу гэ жо ланган дэнзэр Ta kung ta archiang chiridna reshin dhamu anyi yu karas. Dhe niga chiridna ngewa tira meku. Chika chiridna gada gila kani shi liungi chiridna gada dhub chirson. Kaalang kandu chiridna nagmu lanjukhi tuan tani chiridna kuwa tira langzu. Anyi gila kani chiridna tung gila kani shalang kaas gunu kaalang kaga shiandu chiridna dhaab chikaz giyendzi. Tiga cha tani ta chinna sa tiga dhukhu chiridna sambu ga jiwa langgan rinchirizi. Tiga cha nengi zondara. Tandu niga chiridna tung gila kani ngewa meku.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진 찌따베 요바 진일레 진데 요가 체모즈고 요노 아 요도 쪼고다 치레즈나 나리롱 칭아 송라 치레즈나 나브선데 치레즈나 칠렌 탐네레스 아 칭아 송라 땅게 쪼테르 지고노 나리롱 시 쪼헤메스 고노 어뜨지다 치레즈나 쪼호스 고노 다치나 강시 그 텐지 남장데 어 다치나 강시 그다 치레즈나 아메즈 어 세메즈 뜨즈나 강가가 도호 선부고 지오 랑간 렌치라 메즈 아메비 티처들에 뜨즈나 니초 처음에 뺑이 쪼테르 다치나 송라다 니초 테르르 뜨지 제 뜻이 그거는 안 된다. 너네 년급 제인다 인증 가자가 가칸가 나지 그나 가청 그제나 저럴까 가청 그제는 너네 치르나 가디에 대와 동어 치르나 저런들 너 다베 치르나 개와 라라게 치르나 지측 그제난도 없고 그라 너 지측 그제나 적나 문득 치즈가 문득 그때잖아 지측 그제인데 마이기 땅스 라이기 라서 가 치르나 이게 치기라 그라 영나 치르즈나 진이 총알아 그러와 근데 답이지라 근데 치르즈나 가카 강아 그 치르즈나 가청 그 좀데 우그 원숑 그 키와 담치 그 아는 그 치르즈나 남슈 그 스텔리 토노 그 치르즈나 흐숨 제버 와지 안데 우 어른 그 치르즈나 세식 그 고름 따라 아디고니 디메세 그 치르즈나 우 어른 그 치르즈나 라든 그 토민 따라 아디고니 디메세 그 어른 그 치르즈나 딱 그 치르즈나 제버 따라 아디고니 너무 그 가청 그 진가 이와 힌트 망그 망노드 담치 치르즈나 댄트그 냥그 메롱가 자와노니 치르드나 땡 메크라 토용 탑지 마리 디 감들라 치르드나 댄트그 치르나 오이그메키가 데누그 쫑그 치르드나 그거 던스지 마리 아젠데 타베 치르나 가청게 젠드 가청게 젠드 라잉 치르나 샤 사와당 샤 까와지 너무 치르나 괜히 가르지오까 디나니 데 타베 이나 치르드나 쫑슬 샤 사와리 샤 사와이나 디가 진나 소 치르드나 샤 사비 가청게 젠드 지진 디메세 그 디나나 도우 치르드나 아젠 젠바응 우크 훨나 치르드나 카이 잠 소르르드지 슴부그 지우그 치르드나 칸드 잠 투그 즈그스 코이당지 차리 조비 초가 람벨 쳇성 초유 나렌텅 치비 쭈그낭데스 자이 동비 음이 조 지즘지비 지몽도 윤 지스기 수송데다스 냐긍 다브르 치비니 올니비 까메스 뉴총리와 뉴응먼디 해도 즈그노 겐디 Hulukande tungla kane shena chirizna kigide nang tungge chani rimba anigo gina chukul. Tsikung tungu tang aniva samba andi chi chirizna rinchi gu ki chirizna thachina gangshi chola kawa chijinti chirizna childe tangay cho chopa chmo zumbwa diga nitsi tashayku. Nang tungla niva ina chirizna o ngin damu gu chirizna kawa choku nugu jimtsin chi yin tazina tanga chawa mepe ngitub zgu ne tazi gara ngitub zonggu no damu gu chirizna nang tungge chani shena anigo. 너네 어째 도움을 낸대지 너네 자지여의 자주세고는데 치르드나 돈지 동화 아 그게 저샤 돈지 동화에나 지나 자징어 같아 제가 그게 좀 남동기 좀 매니 아랑 알아둔 친구는데 다블라 치르드나 자징어 어 림바 지왕이 슴부그 요 치르드나 림바 지와다 거지 자지여의 그 아 니가 치르드나 양타라 그니스 다니 우트라요 지 말이 키츠킨도 담젤라 아 딱 그게 지나 강중그 메뉴가 치라 ngi ngigandu thamchila chirizna nyungu tira yuji maarita me tong raas ngi chirizna juu nin rancho juu usigunu ayichi juu tuu ka ta nizu chirizna che hong songna chaga zong yara juu tuu ka zong chirizna yara ndika tenu kuchongu di kaamda laas thachina gangshi chota chirizna koriya dingika jamsu lue dhubi ngombu riz tena da chuu chirizna nga dingika jamsu na nga chirizna shing yunu di kaamda la ta ki chaga juu tuu ni zong yi ta yara ndrinkhenri zin ona junin dambas junin damba chusere tsena thachina gangshi ri thachina gangshi chulas ngi chewa me pi ngi tumdol de tangi ji jing chue chi ta chimu gi chire na chue pi chi to pa gi chi chi ge ne mu a ng gi hua a de mu da chire na chi chi yo na ni ten na chi yo na da ni ta ka gi da chua ge ma chue pi sha wa ri me chi ngi chu chue ku nu ge ka de las ki ke ge dang chi ta wen ta zna ji xing ge chong de yo ga 어 장크 치르드나 힌데 코누고 타브 안다무 치르나 계속 돈부고 고니 치르드나 딱히 좋아 가서와 대비 저주에라시 리스트 샹데 오나 키 치르드나 카브티 기 치르드나 남바치 모즈니 리그 치르드나 남바치 모즈니 엔테드나 다 머토카 탐치 기 치르드나 카 로싱 너스마 다비 소가 테르진테 치르드나 초킹나비지크 다치나 강시 초 치르드나 가르니키와 그 머히그 테노 쫑그 찬사마 추 가르시고나 지고 있지르 바디 코 카카라 코르 찬사마 추 치르드나 넘시고나 지고 있지르 바디 코 카르 치르나 넘시고 코르
찬성

0: ཁོ་ཨ་ཁ་ཤོགོ་ཇོ་ཅི་རེད་ན་ཁ་ཁོ་རི་དེ་དང་ལིཡོན་དེ་ཧར་ཅི་ཚ་རེད་ཅི་ནི་ད་ཆོ་ཅི་རེད་ན་ཕྱག་ཚ་ནི་ཨིན་ཅི་ཆ་ལི་ཙུ་པི་ཆོ་ག་ལ་ཨམ་བེལ་དེ་ཡོ་ཁ་དེ་མ་ཚེ་ཁ་ཁེ་ཆ་ལི་གིན་དེ་ཆི་མོ་ཅི་ཡེན་དེ་ན་ཁོ་ཨུ་ཅི་གི་དེ་དང་ཅི་ཁོ་ཨུ་ཅི་གི་དེ་དང་ད་ད་ཆོ་ཅི་ཆོ་ན་ཆོ་ཡོ་ཨ་ 그 철성 조유 내린 통 집이 쭉 나온듯 기초와 그 철성마 옛날 그 제당된 바 안드 다비 치르나 점마메 바 안드무 그 치르나 철카 그 철성마 기다 기초와 그 초비 치르나 연된 너장네 아 조윤 기초와 그 안드무 그 치르나 초바이네 초바이는 드 치르나 아름부치 흔드 치르나 와 그 아질까와 아른 통메 바 안드무 그 치르나 아른 통 제노 그 중국에 나가 드지 아 죽텀디 나가 기체들가 되나 자이 동위 자그 동안들가 자심드 치르드나 야라드그네 초와 그 자가지르 바드 놀리 치르드나 키와 그 렌텅 치비 중국이 나가 큰드 치르드나 어루 나르샹 크심비 자안들게 됐다 영 초와 그 지르 바드 키초 초에드디와 그 너무 그치나 초반키 인용아 너무 그 자그 동안디가 의미 좋 파무 엄마라 파무 엄마인데 응식게 즈모르 응식게 즈모 파무 엄마 네가 좋으나 하체 관시라 엄마가 더 호스군들이 좋으스군 엄마가 더 호 하체나 응식초 찌쯤디비 제멍도윤 찌찌께 소송다다 그 체계지 그 기초 되게 와 그 저 바이니 지스군 와 가비던들 니르시던들아 어 그 치모드 치르즈나 가게 체계가 그 기초 되게다 치르즈나 저 바이니 디메체 그 당원 치르즈나 아 기초 제멍도윤 교와 그 노빠 치즈고 그 뜻다치르드나 니리진다 제멍라 제멍고고니 키체 산사마치르드나 치언 뜨다치르드나 가긴지 탑지르 산사마치와 근디기다 니긴지 탑지르 바늘리 코어른 그 세마잔누 그 치르드나 와크샤완데 탐치도 용에 따치르드나 친도비 치르드나 연든 아 친도비 치르드나 회인데 따치르드나 키 공주기 쳇데 아리완데 치르드나 도비 아리완데 공주기 쳇데 땅이 치르드나 저스티스고노 사차 그냥리 야느끼 그 치르드나 달기 망사 달기 뭔가 터는 사람도 무기 사차 그냥이야. 뒤그 치르드나 지스티 사차 그 치르드나 기터. 들라소키 치르드나 송스 그 누웅 이오라. 앙이온데 다음치 그뜻. 다 좋아 그야라. 첫 반분에 인스.
1: 자치 덴비냥 큰 조뿐한 바 다양 디초가 흥게 대른 거 렌친데 동침드니 죽. 레친디 좀직 바 반디 초등 좀증 간 커바 체릉 자히 스타클바 시글루 제초 스타클바 아응적 체릉 등 소는 마른치는 니긴 다디모

0: 야, 릭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제든제 년큰한제 다르타 쳔쩍거 산지 능진반드는 참제 공후 성친용제 대친제리 라진단들 갑갑이 짠증거 일능이인
2: 야 주포남바 디나 다르타 데릉거 짠증증빈 잔나 땅푼데거 토머른 잔다라시킨지나 데릉거 잔시 응르뜨거 땅푸모 촌늠 잔크니 톰비 얼로알 함치고 자땅 아마론 잔크니 톰비 얼마 함우 죽니가레 청메 갑스능로

Her

Hala kurma guzo Honda kulu ye Aran kulu ye

Yalla.

Yang tengah syirte cila rula dina.

你看来也得那来也得那，你看来也得吃那中啊得那，哎呀，如果你那个。

아롱엔 조금 구미엔 구만진디고 나라고 동오냐니 동르고고 추통타 성르나 율고고 야통타 성르나 미나고 니도지게땅 차라만주고고 양조바르미에 바르만진디고 당아 발라냐 니키고고 야키테랑 아콘제 욜고고 추키테랑 아콘제 미나고 니로시가 차나 먼저고고 난조시가 미에시가 만진디고 당아 탑시가 촌니 츠르고고 야츠게테랑 샤체 욜고고 야츠게테랑 샤체 미나고 니 로시가 땅 차라 먼저 고

la tu ri zong zo ho nga si re ya ta mi

Rasi Rasi Rade Atamia La Tayuna Zo Honda Titae Aminah

我的手是能热呀，擦肩。

차를 향한 자그의 짐 아로 영아 친든 자무조고 예게 콥스게 영아 뜨게 나리지 아롱인데 영아 처무조고 예게 꾼히즈게 열라야지 아로 영아 초조 향한 자리고 예게 참무즈게 쓰아리지 아로 영아 하자고 예게 버차 영아 자그야지 아로 영아 친한 자무고 예게 조그스게 영아 송나리지 아롱이 초호 참 오고고 예게 티히즈게 열라야지

我若你总都努起来，苦也呀呀呀，我若你总都努起来，苦也呀呀呀，心都都是些个啥东西呀呀呀呀呀，我替哥哥做些事嘞。

로리지 아로르톨나 양 탕체르고 예게디 모스킨다지지 아로토나 양르가테고 예게인도 양르긴다지지 아론드나 양르타메르고 예게인 참바양간다지지 아롱에다가나 양 똥쉐베고 예게 스마 양 타치는지지 아로마가데고 삼좀만데고 예게 쇼노 양 띠인들는데지 아로티나 아타톤 상조고 예게 에즈크 영고지야지 아로초가 양로타조고 예게 냔지 양뜨거야지 아로말나 조데치난데고 예게 마르키 양손다지지 아로는 나조 모서르고 예게 흑사르무 양냔다지지 아론던 아타르고마데고 예게 케른드기 양아가자지지 아롱에 카나조 카체고 예게 냔무양그런다지지 아로마크디가 삼즈마조고 예게 쇼노양아띠임들던데지 아로틴 아타토나상조고 예게 즈크양고르야지 아로초가 조르가산데고 예게 냔지양아뜨거르야지

Hayat la ze ga lo lo

Ireland

다 같이 했으면 놀이 잔차리 야 치고 저거 나 놀이 심즘리 다시 인터넷 나 강글 정신 예능

Allah,

Halas chakarizoy.

Hala

하랑군이래 아티랑야 할아티랑이소 혼다 따리에 야키나 호키나데 당츠가지

ཁྱི ཕྱད མམ གསི

Una nare sari nye

Who can hear?

Okay.

Magalu kani ide ahurgya.

하나니 디무소 호양 죽나에 디무 호디무.

0: 자시 메토코자 비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클린츠나 갸르통샤제인 디촌의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크르 멜롱 렌츠나 똥제인

0: 我的南北年轻经济新北软玉林期彭马的浪北萨家的新多励志所感受的是尊不谈这个年年的连年起在顿国内举办的新个月连年所着你新多励志找为年长的有不谈顿多都为推荐所年国的给你做推荐给道别新多励志所着天南欧个月软玉林期马就有句扩嘴天给你云了新多亚七中了三者七鬼面 我就听给这边新多励志干部创办了整个局部月级限度任玉林给培育你我的南部给甘心我给新多励志团队的一部团与龙体给七股穷为新多励志你我的南部给艰难度给债员你都你三个老的被你心情给七股穷为新多励志地区及亲亲你他过冬定给新年借用给安唐部的立月 给这创办的亚洲东西我的南中央团三年新列地层级新都了七十多人地组组织前年新都立志不在全用的雷数担心人与林给培育图新列地层级新都立志团建组织给走向组年地层忙不谈念不图七十多人给新都立志地组开团通知开了西皮的七八团
1: 迪族团长了，可能是被新列三部中年的团，为的南部新列三部参加了迪族内部采取了规模单位考察，结果日日与团长与部长开联帮团给拉给了这一部分。明年的玉龙提高了，为的南部新列三部参加团队，新都立志营迪群接近七七的阿东出给新部团，可能是被新列三部中年的给开联帮团团队，新都立志营迪群接近解决开年新一部分。
0: 玉龙提给新来的前给本月日礼部陈开新都立志以本菜单创始人团切入东西按照新来老子给日记开展案内迪族团长了巨人士兵组织团内部南征广州了人民的前行推送所建店在旅团经过车入给广州协调会的当地新都立志团长只有给本菜的菜系两百人建立前年以及创办人团队人建立店铺前有几些有不是 四边给九六团队批给当年北大人当七六党员部的四边的可能是被九六团九六农民团结的几个七十元部团九六地区接近七年的初级新部体可能是被九六地区给实际进行员九六年四边给编制了老多开进新兵问题九六农民团提醒只有团在送进二三七六党七个月 城市三区两个部的技能年度一三个六月到我就不年年度一四周六月到我谈不怕的
1: 四边给九六农民七十多万七千吨至松竹类给我提推送来解决九三八十万团七十多万七千约六百国贸通就是交通团七万吨来给你几个提七十多万团在开进的车子口里四边给九六农民团来年末节增组给今年的配利事业罗九长空四边给艰难度九六农民忙七万四千七个月
0: 让了王为他们就表达管不谈所有人当谈行动给拥抱你个妈不赢大家九六农民团来四边给新来团来间批给给明白的口的约见我就前途天天团来多不起的东西四边给九六地组内连女拍的给实际间给团来扩展活大队员第一个批可能是被九六农民七中起来作为马脚七比一万过不谈
1: 开来了九零十八点组团套吧，连女七十种钱给两个比九六贵价钱元，马就有些扩展团表在了登进七八团推送，三年底给列主比子女求在套的单元，开来提到给差区别七十种差完的店呢，四边给九六农创制改革来决定，团在咱们那个社交卡都七十种钱，创制改革团在区别促进体外那么钱多去了钱元。
0: 明年的四边给九六农民团来了松江土币、汤面、团规、松江书记的名堂、松江土币、沙岗的村大松一部分。几个别九六日话，赶紧就这样个咱们给孟伟堂老在东秀七路当年，今天九六农民团在做那套批给当地，在这边的谈谈江头给国国谈，全部内面用了签约。佩里斯，明年的四边给九六那个年纪大咱们几岁七八谈，那个参谋了，团部没人比筹划谈执行点了。 接着团队给检查车载军车没把车辆中心有几限度，而且这一科索团队了团结家呢，人内越过给拥抱帕内当外地，撒哈拉其他人给抢下的狙击，而且这一我的阿弟了，科索东部越龙体给明团村边，秋狗给东部的口里，而且这一新来的人给东北给把了新呢，给个提了科索给东部七千多国家最右边呢。 미넨 제부 튠비 커서르기 동보 치책동 초기 십주 유바타 로르르 튠보 튠치 갸다 니슈스니 콜시비 커서르 튠기기 기급 앙 시바르 리바타 튜송 에비지기 커서르 치동기 기급 치슈 경시 민가르 아지리 커서르 튠제 기급 단서구 급줄 하삼라 치동 치규바타 기급티 치동 송베 튠조기 조시 쉬운바 나스디 녜돈 이생을로로 커서르 치동 치체 아고르 통지르 시신유 Kuzur tunle pi gil gundi donchi ajiri yi niwe lo xie xin ro gyur ki si ju mangpo tunpa ta. Tie na kuzur dipzu gyadar ki chashi ta kuzur tunle pi gil namjang so cundu. Kuzur tunle pi gil chargu yu xirsun ajiri yi kuzur tumji le nun so zha ta chomri nir yong gi chagin yong yur nga zu ne. Kuala zhi bun zhe ju chomri gui gu sabatan canpa ta kuzur tunze gi sor nir yin da ta ji yong gi benjiru penje chero don xin yu ji xin du.
1: 年些狂老阿弗里克开普七零创作期主席法洛克在国别接着谈林奇格国立市民人心期镇落年心忙途出发他给及推波苗子起来更多忙为结局我国立市民居共出国国立市民居共了安慰凶人家把他推过仓途东期中国罗州谈中国取戏技术培育 콜레시비 주경 출구 미윤이 티웨이 슝찬 록튼키 콜레시비 주경 말라 준바 군디동아타 냠주 냠주 냠주 제기 콜레시비 주경 남식 문교르 체규 티인베 에브리케 계급 수비 콜레시비 로초 계급러 튜닝 개친 된 유지 송유브시 팔로키 콜레시비 주경 말라 교주러 군디동아니 뒤저 피게기 동미 피촌식시 台湾给国立西北主教马拉勒推过面仓瓦塔陆塔米吞别恰些忙不约了拉巴尔图努不确给克布拉列乔甘人路塔松共人路朗林达尼乔马人路勒得地策亲随别国立西北主教起车一年日行文塞推图中心月先亚埃弗里克给克布随别给其批给中心别给克布勒国立西北主教吹给 村七人心态给其学完对接给没当位陆屯起日数抗力我刚玩的口语语言送不他法洛克国立西北主教出国命运内俺们这给错给给其立屯出对外女不端板给个切的给个开启俺们这给错所充满了岁了的年国立西北主教马拉克给个据他足够了学把上帝切过的体验 国立西北主教主席地位都是千不安逸国立西北主教了自送学过别在团堂其他特朗普谢谢钱越级送多法洛克国立西北主教出国对客人心期批给了通勤七八天给其批给中心被给客了村呢对人客情点越级他况且国立西北主教给客们国立西北主教了书看他立即不看客情形也不他 国立西北主教出国批给中心被给客给陆屯国库了土国切的国立西北主教出提议给给前提为期我端板给个切过些送不他法洛克国立西北主教出国老罗娘们了兄弟家去国内三百年不提国立西北主教给客给陆屯期望提为六百国内送共切给了偏头月 国立西北主教教主他推过仓途东迁去给前天被读书引别中国恰具我个托年国立西北主教体外凶产他陆屯去传输批给中文官地单月级送一不是法洛克中国他埃弗里克年来了别下年中国埃弗里克给客他年托拉在西北他内部组供帖年来胡大切的加克兰坦吉丁普尔格查从所结婚所埃弗里克军队中为批给了吞金家年 埃弗里克给客国立西北城镇主教的书包库克国团签约中国莫桑比给他年来签订家族松江南产品年三年提给家族健康主教了官地单月级他法洛克年来六零提着苏军肉卷去全江北七单里参加春年内部组供他团来批给主教立冬去库尔古三不行签订 埃弗里克给客国立西北主教马拉克主教他透过仓途动为南湖大学给了开店东桥北南庙扩团签约及送一部分法洛克国立西北主教出国国立西北他亏空给充满了水气让我给立起来洗出来给前天被女部团班给个写的同穷人心他先七百人心去规制坑中国国边文字切不他 Konki, Afrika ki khabki, Afrika nante ta, Trungu ta, Afrika nyamle lingdi, Gyojik lamji ki nyamjun chogo so, Chongma nyamle lam zuyla di ne, Kolashibu ta, Kukong ki le tuin le, Huda shubu ta, nyamle le shungnun gyabdi, Chogyang rin lu ta, Songyong rin lu le, Ngogui chi gui si son yubashi.
0: Jarbengi Mangju Sobata Mangzo Kashiki, Jisi Dunyi, Tokyo Chumshundu Chomgoran Dunzum Chene, Gaoshi Siwangi, Seme Rengsingi, Chunja Chirdongi Gagi Lugdu Dungwata, Mugun Gagi Dungwata, Zertimle Sobju Gabasol Gundi Dungwi, Ningin Drojola Mogu Chiyu Bashi. Dozona Shugin Shiki, Kozun Swardine Benjur Larsu Chibati, Gigab Yungi Benjur Siju Ti, Magdun Kajosu Cholun Chishin Yuba Zeshi Chitu. 나랑기 삼바라 기급시행기 막갸르 코에 천지 칠동 7번 디더분이 자빈기 자원이니 삐미롱의 차주지인 빙문진 지기 유지신도 노조 나슈겐기 다다 가오시 시에비 게지타다니 자빈기 점리 막진이비급 차주칸 삐미라 랑균 랑다 막제비 멍시토 시에비시시 로규 태고라 가오시 게지 치지견 시그메 네 퇴들의 태솜기충 Rangyu rangda yabu che mebi gengi, ngara nian jarbin ti ni lariyan tinga tan jikzong yinbi lumbu to yu yu te la semche chenpun duji xindu. Duzo nan shu gengi, ngara nian jarbin di ni mokchu gi chosun zho xin yubi ngunzin chigi yu. Jarbin gi tinga, zhungku tan ishi gigab xinda la zinzu gi mokchu lamba ni ajan ju mi shi. Yinliyan mi ti zu de simbi lu yu la rangyu rangda zawa nini chigi mindu. 타지콘즈 라리안 먹주 롱지 지기유 테르데 튼단 디지 나란네 베딩운지 지튠 치덥 채워타 샘디네 가오시 칸교 시디레 법규저와 지기 유지신도 노조나 슈겐기 자르빈기 점리 막지 니비지 시디 저침 덴비치유 타지 가오시 스완기 자르빈기 먹주 지기 체가 테남 도르지 치디 자르빈 디니 진주 먹주 롱토비 기급 지도는 요런 지구 유비 제단 테라 안주응어구 타지도 제주 인시 신도
1: 이래년 조리 공기 지지 개닝키 토진 내주신케 민네 개제롱도장네 이래 초마키 폰디타 미미 남주제티 어리마키 타주먹주 숨러 동대당외 타주먹주 숨부티 텁시 미바 호머츠 추구네 카체구 종유지시샤 이런 진지비진 처비 닌티르 이런 기치투 구치민나 모지타바 하마네이 명예 차튼 카탄 투법기 피림라 쿄용네 춘진 토비베 자주 유체 랭이기 원체제베 워 베신유 셴야 이런 기 어르초기 뜬베 주시르 중제 강양 뜬미라 어르초라 렌체양 체미지 시유베시 어르비르기 지지 뜬니 어르초네 초도 춘진키 도쇼제티 从追出现,我们此出国内,着觉级别,让门前贵死的位,才觉拉里亚,拉林德局,特别催行月。明儿拉里亚,国族局,推出习者,卡塞米亚。给宋北平日给区别,推出内,俺学了,萨国迪南,因素多节些月不是。而且呢,由九车,这个习者,一人呢,其实长不因习别写出体内。 이런 이슬람 초초기 주미시키 켈린체 미버시 노초 년조 리콘기 지지 뉴니니 추신케 미나 망부 게제롱도 장네 어르타 이런 와 니급기 추추지라 춘참 조톱접규 어르초네 티콘돈베 디웨 랑차 망부시디 비나 이런 키 니급 닝두 치고 참조 치부타 본디 차르구 체가 치바 서구키 트위처버 세르왈 갭교 친참 조부소 더부 트위주기 머지난 주미지 시유부시 싱글링게 콩셀리 체인년준 슈케 미마 갸줄라탄 조가인 리젠겐 군난케 저시 상플라시 샴리얄 헹겐의 모투 중양롱청년진 지켜브리콘 퍼게틀름 더 구지 슈비에 리젠 신다남 신조나조 디타니 키랑기 수조 딩규
0: 바세강기 전이 앙다디 시비는 교제통유타 시비시르기 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2: 제무두 잠바 차당아진 용잠규비는 디타니 앞인도 여시
1: 디타니 키랑기 시부어두유
3: 시에라 주비지리아 공부갸뼈비니나 치진 로지 용토그지
0: 내가 두두 잠바 깡고르 시비는 류중용외 마체 턴도야 랑고른 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1: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4: kēnyi yīwā chīna tūngu yāngyāra pēzhū dōng tū.
5: Gīgū chēchē lūngzhū yāngsī chēna dētān lā pēntō chēmbu yōshī.
1: Dētān nī tūyatān nāmba guīndu tūnāng chā guībē chāwā sīkīn.
4: Lūjūng gī gānglām ngōnchāng gī jūnshī gī, dīgū gī kūriyū ngār lē yādun rūgu zhī.
1: Dētān gī zhūngu ngā zhū chāngmē ngāmbu tū sūngyōng chī.

0: 다는 베이징 제 디스를 읊질을 했네.
1: 포르는 워클 알론팅게 수비 산저.
2: 년코나 봐. 체나 봐. 데모이나. 데릉네 저스제 당아비 칩직니 당. 저스제 닥슨비 친예지. 워스제 닥슨비 친예랑아이나. 자므므르겐. 슈니 텅디 쇼비 사른지르 렘슨제 낭튼 녀르고노.
3: 제칩슈치 시진핑기 인첨지 헝글시니 톤림 페이지라 네셀등 르자급집 된직 송르총라 판비 마지 르콜 고디 샤르기 신난집단 요레 로르긴 찬고 종아와 고프잠비 론드레 사그니 카킨 페이지 지 고르급 담진등 르제름 담비 고디 잼죽습등니 르랑지 자마지 르콜 사란 지템 셰츨 잼죽습등 다티 종고 이딘 통이 능어 제용 집제치 특연치 종치 디님트 시니 초치 식듬 터치고 대등 자비 디출능 상해 이르지정 아르버스톤 특거간니 조니르강 파티 퀴트그르 톤타바당 광동 땅 간수 와르제 와르통 냠글지 상친 리르가비 시니 고통 탕치우셰타바르레 르제용 제적치 젠지 시니 자르자 슈그진 참짓다 카르통 타바당 망지 리콜 사르와티 종고 환주르제 피센 토인 페이지라 샤싱 담비 망지 담보 신당신 조레 제체프슈제 시진핑기 망지 리콜 사르완 페이지 동버 찬톤 통싱 나와티 Mangzi Rikul Malak Saran Zipur, Jung Jingul Nor Masle. In some Jir Mongol Shini, Tony Pajila Natal Tung, Jacob Jer Denjak Song Chung La Pambi, Mangzi Rikul Gordu Shaggy Patung. Lagdi Nim Totung, John Chung Shode, Rini Jamdo, of Denjak of the Kilchi, Tangrup Janjang, Mangzi Rikul Malak Sartu Shite, Jarji Jacob Tobden Tung, Zitang Janji Junko, Jamdula Jacob Tobden, Nikun Jacob Tobden Sola, Shepchi Gordu Rabdan Rabanarti. Nedul Jondam Yung Chibdang, Namsak Chitan Jerva. 전전 냠지 르니 쳔보 르장독 탄뇽 우데인직 땅 촌전 타밥지지 르니 쳔지 쇼디 쳔 참튼 쳔망지 드쿨 강우죽 깁지기데 데르우 사르르 망지 드쿨 사라 페진 조지 근덕 동칠 상도 철튼 땅 사비 쳔전 산 콘동 망근 요레 중국 쳔소 차리글랑 사르드 토리 쳔지 컹거 조능 좀바 최선인 깁셔지레 최첩 수진 탑지 쳔 토츠니 남박 사비 망지 드쿨 쳔니 우가친 카슬 깁단 바땅 Mangzi Rikulte, Luxon Ponger Tangtani, Gentil Maper and Pigeon Rovi, Lorji Chinil Satun Tangsavanga. Mangzi Rikul Saran, Pani Dambi Mangal Josel Cherkongatang, Nanko Chechil Tongvi, Nanga Kachinchimba Masle, Sojin Tony Zetang Rini Chanchi of Jerkultang, Tonchin Nihil Sarah Chesam Shepi, Gersi Zerdan Jang Impi, Pisan Toy in Pigeon, Jonku Lichetang of Jan Larkin Tongvi, Mangzi Kachinchi Tajerule, Lorni Chango Jongavi, Stalin Nanta. Tungangil insimchi, among the Dikul Saran, the Timshe Patanga. Tondi Rampertang, Rini Chantan Jervin, Pejila, Ramdok Shepherd Mute. Among the Dikul Sarin, the Tintang, Chuchi Lavdi Semir Lark and the Tongi Paton Hule. Champton Trenton Jarjak, Son of the Zonim, Tisang Tatuatanga. Chorston Otsin Javi, the Chin Gordigitang, George Otsin Javi, the Tim Pejik Tongila. Remember my senior Dikul Malertang, James the Chichanji, Sinita of the Day. Among Chulwartunga, among the Dikul Tisang Tatuatanga. Kurlum Mavi, Korker Travel Tavan Zipasu, Jemjuk Satongi. Changun Gosan Bilore. Sangni Kaka Mangzi of Zostan Saran, the Strange Gom to Jemjuk Satongatanga. Zona the Namtung Redivision, Johnny Gir Kentatong Jingule. Champton Trenton Jarjab Shuyoni, Rampertang, Zetang Jer Pisilton, Consul Jemtong Yule. Adasambir Danjigvare, a Jem Jerdirna Mangzi Satir Domber Sayab Jetang, Bummer Gert Turnga, Tong of Jelson Batanga. Tonchil Jatrik the Torte Oti Torti Kotipsi Yule. Edirna e tonchil samja samchela kevyoching. Taluni mangwi lor nga yenung. Rangjiji mutual jonglum the jarjim tennis hai ching the chimshaji in la. Tim tons, edirti laks the simjik sarpilting. Taji simjik sarzo. Nyachul torti raptu jip shaki cheritangni. Ravjim chanton laks the lak money zon gotu shajirile. Mangzi jikulchi, mutual jimjuk satangni. Sini jerzadan mumtani jeftin the shingule. Shanghai tonchil lingang kilk sararum tortang the gotu shipi. Zetang sternite. Takirum toto long look ravatam jilio patang. Chokhtang is a chung stegni chim, chochi rang shung changzu yachuchite, choto long looker, jangdu nikun don't choose patanga. Long look te, a low hissinger of shaggy patanga. A low hitty sinilatini, a chung stegni chie, a jangdu lochtung tel of jachi.